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부 으쌰으쌰!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1: 으쌰으쌰! 좋은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할인제야.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Grab my glasses, I'm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Before I leave, brush my teeth with a bottle of Jack.

0: Good day, dear hearts of cuties. Thanks for joining us on this hump da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signing in. 101-103 is taking a little breather on this hump day. Sometimes the middle of the week is a good time to slow things down, look back, and revisit some of the moments worth hearing again. In part one and two of the show, we'll rewind to two highlights from Music Boutique, bringing back some great music and stories from the show. Then, in part three and four of the show, we'll revisit our conversation with the Grammy-nominated Colombian band Salsan Groove. So consider today a little midweek rewind, a chance to catch up on some moments you may have missed, or simply enjoy them one more time. All right, let's get into it. This is 101.2, 101.3.
1: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원래 올렸었는데요. 요즘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were listening to a music boutique last Wednesday, you might remember we talked about something called the talk box. 지난 수요일날 저희 뮤직 부티크 들으셨다면 톡박스라는 아주 희한한 기...

0: 음향기계, 기재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We also heard some classic talkbox tracks, including you know, songs by Bon Jovi, whose guitarist Richie Sambora is a maestro of talkbox, and also Tupac's California Love and you know, Bruno Mars' 24K Magic. 뭐 대표적인 곡들 많이 들려드렸었죠. Bon Jovi, Tupac, 그다음에 Bruno Mars' 24K Magic. So today we are looking at another vocal effect that is often confused with the talkbox because it sounds kind of similar, but it work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And we are talking about vocoder today. 오늘은 약간의 또 공부가 되겠네요. 너무 많은 공부가 있는 게 아닌지 오늘 또 영어 공부까지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톡박스와 또 음색이 비슷해서 이게 혼동이 되고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완전히 이 다른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 이 보코더에 대해서 이 보코더라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코더는요. VOCODER 사람의 목소리와 전자 악기, 주로 이제 신디사이저를 말하는 거죠. 목소리와 키보드를 결합해 주는 기계입니다. So a vocoder is a device that combines the human voice with an electronic instrument, usually a synthesizer. 그래서 사람이 노래하는데도 마치 로봇이나 기계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사운드예요. 들어보시면 아, 이게 보코더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So vocoder creates the effect of making a person sound like a robot or a machine while they're singing. 하지만 이 단순히 목소리를 변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이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So it doesn't simply alter the voice. A better way to think of it is the singer provides the words and rhythm while the synthesizer follows those vocal patterns and produces the sound.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건데 보통 신디사이저인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디사이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면서 그 마이크에 대고 같이 노래를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 거죠. I think you might have seen a singer like Stevie Wonder do that, right? You see him playing a synthesizer with a microphone connected to it. So he would sing into the mic while playing the keyboard at the same time. 그래서 이 부분이 톡박스와 가장 큰 부분인데요. 톡박스는 튜브를 물고 음을 내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모양만 하는 건데 이 보코더는 실제로 노래를 하고 그 노래하는 것을 신디사이저와 어떻게 보면 합쳐진다라고 이렇게 그 자세한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른 건 뭐냐면 보코더는 실제로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이고요. 톡박스는 노래를 한 음을 내는 게 아니라 입모양만 하면은 그 입모양대로 기타나 신디사이저 연주가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립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람의 그냥 생소리하고 이 보코더를 거친 소리를 비교해주는 그런 클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마이크는 계속 켜두시고요. 감독님 먼저 첫 번째 클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0: 보코더 없이.
1: Now here's my voice with a vocoder.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보코더 없이.
1: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너무 신기하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생소리, 그 다음에 보코더를 거친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Now here's my voice
2: with a vocoder.
1: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기술이 I believe it was invented in the 70s. 70년대 개발된 그런 악기거든요. So here's another clip of this one. is trying to sell his vocoder. 이분은 이제 자기 보코더를 팔려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보코더에서는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코더를 사용해서 말을.

0: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This is the sample of the Bode vocoder. It sounds relatively close to the Moog vocoder. Here's what it sounds like when we change the keys.
0: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셨죠, 많이? I think you've heard this kind of sound from many different songs. That's what a vocoder does. So this guy is actually speaking into the mic that is attached to, connected to keyboard. 그래서 그 마이크에다 대고 노래를 하면서 키보드로 같이 음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음을 치면은 그런 소리가 나고 키보드를 또 다른 음을 칠 수 있어요. And it would make a completely different sound.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I think you might have seen singers like Stevie Wonder use that a lot. 아까 이따가 이제 스티비 원더 곡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제이슨 드룰로의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it samples a song by this band called Imogen Heap. Imogen Heap이라는 밴드는 이 보코더를 써서 아무 반주 없이 곡을 만들어서 히트시킨 밴드로 유명하거든요. 그 보코더를 샘플한 곡이 바로 이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이 첫 번째 인트로부터 좀 강력한 보코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이슨 드룰로입니다. What You Say.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head start today because we have a lot to cover. 정말 오늘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컨셉이어서. So I'm introducing this equipment called the vocoder. And if you tuned in last Wednesday, we talked about the talk box. Similar but different. So again, 보코더 같은 경우는 목소리의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 So you would sing into a mic connected to the keyboard while playing keyboard, and it would make such an effect.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스콜 위스덤님께서는 보코더 하나면 밤새 놀겠는데요. Right. If you have to, you have to use it right though. 이게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도 정말 재미난 악기 같고, 데프트 펑크도 듣고 싶어지는데요. 데프트 펑크 약간의 샘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보시고요. So, let me just give you some samples of how vocoder is used in different songs. Stevie Wonder는 참 보코더를 잘 쓰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He is one of the leading figure, artist that really make great use out of vocoder. 근데 스티비 원더는 뭔가 이렇게 대놓고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과시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So Stevie Wonder doesn't really go overboard using the vocoder. Rather, he uses it kind of really subtly. 그러니까 뭐 코러스의 어떤 한 파트로 화음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how subtly Stevie Wonder uses this instrument called the voco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라는 곡 아시죠? 그 곡을 들어보면은 약간 뒤에서 은근하게 들리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Just say how much I care. I do. I just go. 뒤에서 약간 로봇과 같이 노래하는 느낌이죠. 야, that's how he uses a vocoder. 뭔가 상당히 세련되게 사용하죠. 대놓고 막 이렇게 빵 쓰는 게 아니라. It sounds like it gives us an impression that he is singing along with a robot. 뭔가 옆에서 로봇이랑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그 다음 곡은 Electric Light Orchestra ELO의 Mr. Blue Sky인데요. 이 곡에서 역시 이 보코더를 썼는데 굉장히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한다고 할까요? It's kind of very futuristic. But at the same time, very humorous ways of using the vocoder in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ELO의 Mr. Blue Sky인데요. 보코더가 나온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또 예로만의 또 이 감성으로 보컬을 사용합니다. Very, as I said, futuristic and you know SF vibe that you can feel from the usage of vocal with the Yero's song. 아까 이제 스콜 위즈덤님께서 말씀하신 Daft Punk 같은 경우는 I would have to say Daft Punk's music is a textbook version of you know how to use vocoder. 보코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교과서 같은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For Daft Punk, vocoder is not just a simple effect, but it really kind of defines their identity is one of the defining elements of their music. 이 다프펑크가 약간 로봇과 또 휴먼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런 로봇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컬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metimes it's kind of hard to distinguish whether it is the vocal or the Daft Punk's voice. 그래서 이 Give Life Back to Music이라는 곡을 들어보면은 아 보코더가 아주 extensively 사용된 거를 알 수 있는데요. You can see how extensively the vocoder was used in Daft Punk music. If you listen to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Very stylish, right? It's as if the voice and the synthesizer is combined into just one unison voice. It's almost as if it is their identity. 그러니까 Daft Punk 같은 경우는 뭐 보코더가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보코더에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It's kind of you know, fair to say, you know, they were heavily dependent on this vocoder, Daft Punk, right? So without vocoder, I don't know, it's really hard to imagine their music without it.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 보코더를 정말 잘 쓰는 그 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걸 봤는데, so he kind of gives a sample of vocoder 하면서 이 곡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맞춰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샘플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 곡은 Earth, Wind & Fire의 곡인데요. 들어볼게요. Let's groove.

0: Bow, bow, bow. So you would actually sing into the mic that room. And then you would actually play keyboard simultaneously, the same note. 그 음을 같이 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체가 되는데 굉장히 사운드가 fat해지죠. I think that is an example of playing the same note and singing the same note through vocoder. 좋습니다. 또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분이 이 곡도 이게 뭐게?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연주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음악이긴 한데 샘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I want to love you,
0: BYT. I want to love you, BY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want to love you,
2: BYT.
0: Yes, PYT, Pretty Young Thing, I believe, right? 마이클 잭슨 곡인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컬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t's a song by, lesser known song by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didn't use that much of a vocoder, but he did use on some songs, including this one.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PYT.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2: So we are covering vocoder songs, songs that feature, heavily feature, some songs heavily feature vocoder and some songs kind of, you know, subtly feature vocoder. 다음 밴드는요, 역시 this artist, you know, on YouTube gave a kind of a hint. 그분이 먼저 연주를 하고 이게 무슨 곡일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연주가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그 곡을 찾아봤는데 it's actually a first time I actually heard of this band. 먼저 그분의 샘플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See, trying to see if you can spot this song. Yeah, 이분이 정말 보컬도 연주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스, On the Road Again이라는 곡인데요. It's a song titled On the Road Again, originally by band Canned Heat. Canned Heat의 곡인데, this band named Rockets that I never heard up until this point, as I was digging through different songs that used a vocoder, I just came across this band. 처음 들어본 밴드인데, they're actually a legendary space rock band formed in Paris in 1974. 프랑스 밴드, 프랑스 스페이스 록 밴드인데, they were a brainchild of producer Claude Lemoine, I think, Lemoine, producer의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스페이스 밴드인데, 이 곡을 이 보컬을 사용해서 리메이크한 그런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Rockets on the Road Again.

Yes, On the Road Again, Rockets. 예, 곡 참 멋지게 사용을 했죠. 3998님께서 찾아보니까 김건모 스피드도 보코더가 사용이 됐네요. Yes, actually I listened to the song. I couldn't really quite tell it was a vocoder or talk box. 근데 아마 보코더일 가능성이 좀 큰데 제가 잠깐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김건모 스피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very close to talkbox as well. So I can't really tell. But it is a great use. 굉장히 잘 쓰셨네요. So a lot of actually, you know, Korean musicians used vocoder too. 한상원 교수님 같은 경우도 vocoder를 많이 쓰시는 편인데요. So let me just play your last song. 이 곡 역시 샘플이 준비되어 있는데 샘플을 먼저 들어보시고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실 수 있으면 맞춰보시고요. 샘플 들려주십시오.

굉장히 좀 서정적인 로봇의 어떤 서사가 담긴 곡 같지 않나요? 바로 Raven, The Raven이라는 곡인데 Alan Parsons 프로젝트의 곡입니다. The Raven.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 2, 101, 3.
2: Hey, 101, 2, 101, 3. TBS EFM. 101, 2, 101, 3.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Hope you enjoyed the first half of the show, replaying some of the Music Boutique segments featuring vocoder songs and also some fine live versions of the songs that we already know. So second half of the show, as I previewed, is our previous interview with Salsan Groove, which is a Colombian Grammy-nominated band. Had so much fun. This took place actually back in 2004. 2004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Grammy Nominate 밴드, 콜롬비아 밴드죠. 살산 그룹과 함께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한번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From the land of rhythm, Salsan Groove has traveled all the way to the land of morning calm to promote their Colombian culture and music. They are a Latin Grammy nominated band and have participated in major music festiva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Glastonbury, with their cool blend of salsa and electronic music. Please let me welcome five members of the band, the Salsan Groove, to the studio. Welcome, guys. Welcome to Korea. Welcome to Seoul. Welcome to TBS EFM. How are you feeling today?
7: Really good, really good. Estamos muy felices de estar aquí.
8: They're very happy to be here. Yeah.
1: And Joe will be here to provide translation, Spanish to English translation. So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been to Korea?
8: ¿Cuánto tiempo, cuándo fue la última vez que han venido a Corea? ¿O si han venido a Corea alguna vez?
9: It's our first time here, most of us. Mm-hmm. But Larry came two times.
10: This is my third time here because I come in 2019 and 2022.
1: Mm-hmm. Yes. Okay.
10: With other band.
1: Right. Mm. So before getting into your band, let me introduce each member. So Pablo Martinez is the vocalist / saxophonist, right?
7: Yeah.
1: Okay.
7: Yeah.
1: You are Pablo, right? And Juan Felipe Cardenas, saxophonist. Welcome to the show. And Juan, should I say Juan, right?
7: Juan. Mm-hmm. Yes. Juan.
1: Juan Carlos Arechea with the tambor, percussion, right? Drum, right? Cool. That is tambor. And Larry Arat.
10: Yes.
1: Yes. Another tambor book, right? Can you?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1: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0: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뉴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0: 您正在收听的是 FM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무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说完了起源。

0: We are kicking off today's program with a song by Snow Patrol. Wow!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What is your instant reaction? 우리 박우리 팀장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분 좋은 상상. 그쵸? 와우! 와, 너 정말 잘했다. 와!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이런 엄마의 첫 반응.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로 막 꽃다발을 그냥 한아름 안겼을 때. 첫 반응 역시, 와, 뭐야, 이거? 무슨 꿍꿍이야?가 됐든, 어쨌든 첫 반응은, 와! 아니겠어요? Sometimes the best compliment is the one you don't really prepare. It is that instant wow kind of a reaction. It can make someone feel seen and appreciated just right away. So maybe today we can be a little more generous with our reactions. Reactions is good, everyone. We have so many things that we can say, but that one honest reaction just can make someone else's day. Just like Ben Sproul said, reactions. There really is more truth and honesty in spontaneity than well-thought-out speeches. I know, right? Sometimes they're way better off than those speeches from your thought, right? So go ahead, make that reaction. Just be honest about your feelings and make those big, big reactions to the things that surprises you toda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his is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닝 그루브 생방송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으시면은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So participate on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 YouTube channel. Okay, so let's see who are greeting me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부터 막 적극적으로 인사 건네주시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들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반장님, 영H, 그리고 호박맨, 제임스, 조국 모닝그루버, 닥터 페이퍼, 해피 라이프 모닝그루버, 상민님, welcome! Wow! So early in the morning and you guys are already here participating in our open chat room, saying hello to each other. How beautiful is that? We make our own beautiful morning, everyone. 이 아름다운 아침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 선셋 모닝그루버, 와우! 생방송 모닝그루브다. 우리 썸머 누나랑 귀염둥이, 티봉이랑, 와우! 너무너무 좋아요, 와우! And sunset morning groover, I expect you to make that kind of reaction all time long during this live broadcast, okay? 여러분들, 이제 듣는 내내 솔직하게 그냥 막 웃기도 하고, 와! 하기도 하고, 좀 그런 리액션이 넘쳐나는 두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노아 앤 라이언스 맘. Good morning, 썸머 PD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제가 늘 조용히 응원하는 박재정님의 새 노래가 나왔는데요. 요즘 샤워할 때마다 음악 틀어놓는 저의 둘째 라연이랑 함께 듣고 싶네요. 계절의 끝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s, Noah and Ryan's mom is a huge fan of 박재정. So, 박재정 released a new song, so that is why she's requesting the newly released song called 계절의 끝. 아, 이 노래 저희가 틀어드려야죠. 당연하죠. 근데 아직은 시스템에 없다고 합니다.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is song in our system. So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tune in maybe tomorrow or the day after to find out when your song is going to be played. 우리 DJ 봐. 이런 거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아마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언젠간 틀어주실 겁니다. 오늘 당장은 이제 어렵다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좀잘 주무셨나요? Did you guys have a good night's sleep? It is the middle of the week, so I hope you survived the day really well after having a good night's sleep. 이잠잘 자는 게 요즘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정말 잠을 얼마나 잤는지, 잘 잤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So your whole entire condition for the rest of your day is determined by how well you slept. 저는 어제 좀잘 잤는데요. I've been really busy lately. 굉장히 좀 바빴어요. 요즘에 이런 거 저런 거막 준비하고 하느냐고. 근데도 이 모닝그룹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이 시간만을 위해서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Actually, I had a rather intense workout yesterday. I did an hour of vinyasa yoga yesterday. And I was sweating like crazy. 요가하면서 간만에 그렇게 땀을 뚝뚝 흘리면서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날이 좀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So at the very end part of yoga, you just basically lie down on the mat and do a little bit of meditation, right? Yeah, and I got up and then I've noticed that the whole entire yoga mat got super wet. 어떻게 하면 이 요가 매트가 제몸 모양대로 이렇게 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It felt good. It was our hard workout, but it felt really good at the end of the day. Anyways, Morning Groover, enough about me. I want to hear about you. 여러분들의 소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 얘기는 그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And also you can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just after our commercials.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Like we always talk about the good things that we do to ourselves. We talk about eating healthy, we talk about our habits of working out for the sake of our health and everything, but we don't really get to talk about the things that are really not good for our health. So today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것. 오늘은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So what is one thing you do that you know isn't good for your health? Okay? 맨날 몸 좋은 얘기,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아, 나 사실 요즘에 이거 하는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For me, I'm a 라면 lover. 라면이 건강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라면이 주기적으로 땡기는데. So I think one of my unhealthy habits is that I have 라면 about like 2 to 3 times a week. 일주일에 라면 두세 개 정도 먹는 거. 많이 먹는 건가요? 많이 먹지 않는 건가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건가요? 라면에 일주일에 먹을 수 있죠, 그 정도는. 예. 네. 아, 모르세요? 아, 근데 라면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1년에 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So I was really, really surprised. It's my soul food. I love it. And I'm always craving for it. And I know that it's not healthy. 이게 진짜 근데 안 건강한가 솔직히 의심이기는 해요. 라면이 왜 안 건강해요? 뭐 계란도 들어가는데? 뭐 어찌됐건 제 그나마 좀 안 건강한 습관 중에 하나랄까요? And to be honest, I rarely eat vegetables. 야채를 좀 이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뷔페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파스타집 같은 데 가서 샐러드 시키자 그러면 제가 표정이 좀 어두워져요. 샐러드 말고 다른 사이드 먹으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예, 샐러드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좀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거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꽤나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맵고 짜고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몸에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정신 건강엔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know that isn't good for your health.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Let's have a listen to Keen. Everybody's changing.

것보다는 뭔가를 곁들여 드시고 이렇게 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맞아요. 한 가지 음식만 좀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항상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한 습관 같아요. Ben Sparrow says, "Honestly, I consume too much processed meat, more than 300 grams per week, although health scientists advise against it. And I would indulge more in high-quality meat, red meat like Wagyu, if it were more affordable." I know, yeah, it's always better to have a high-quality meat, like a pure meat, right? Instead of those sting kind of meat, right? But I also heard that it actually contains high amount of proteins. 저 깜짝 놀란 게그 통조림, 스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돼지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함량이. 저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스팅을 못 드신대요. So I told that it's all flowers, it's fake meat. 막 이랬는데, 아니라고. 자, 이거 먹고 진짜 알러지 반응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맘 놓고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짜잖아요. 별로 좋진 않죠. You know, it's always about that natrium, that, you know, salt, amount of salt that is, inside that canned meat, right?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Good morning! 저는 물을 잘안 마셔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된다고 하지만,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겨우 마셔요. 아, The Rolling Stones의 Beast of Burden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Isn't it really hard to drink water every single day? Like every single day. We're not hippos, right? 우리가 무슨 하마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꿀꺽꿀꺽 물을 마셔야 되는지. 예, 솔직히 저도 물잘안 땡겨요. 그냥 안 마시고 싶고, 커피는 또 물이 아니래요. They say that coffee is not water, so you have to actually provide extra amount of water once you drink coffee, because that's gonna make your whole moisture evaporate or something.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2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매일매일 넣어줘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장점이 화장실을 자주 안 간다는 거. 이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물을 하루에 뭐 2리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이게 물잘못 드시는 분들은 뭘타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대요.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물 마시는 거뭐 이렇게 힘들지 않는다면, 네, 뭔가 내가 좀 힘이 닿는 선 안에서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드실 때 물을 더 많이 많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right,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 중에 몸에 안 좋은 습관 알려주세요. This song is for our 얼짱님, Rolling Stones, Beast of Burden.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5: 인형약품.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All right, morning goobers, let me know, just be frank about it. What are your unhealthy habits? Joomplab responded, good morning.

That is junk food. I eat too much junk food, I'm supposing.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미숫가루 커피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당이 아주 높아서 완전 배불러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요. I eat a lot of ice cream and there is also 미숫가루, which is roasted grain shake, I believe. It's really delicious, but because it is super high in sugar, it leaves you completely full. So I only have it from time to time whenever I'm really, really stressed out. 자,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게 뭐 건강에 안 좋은 거를 가끔씩 먹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를 먹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스트레스 좀 풀렸어요. 이게 과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일까요? 어쨌든 내 뭔가 멘탈이 좋아진 거잖아요. 이걸 먹고 나서. You felt good. You felt better. You felt good right after that. So does that make these kind of food a bad food? 그러게. 근데 이게 봐봐요. 메시지에서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가끔인지 뭐 가끔 한 이틀에 한 번?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점. So you only have that for sometimes, but you know, like who knows, like how frequently you'll be having these kind of food. 이런 게 진짜 맛있기는 해요. 그쵸? 저도 미숫가루 진짜 좋아하는데 미숫가루 여러분들은 우유 파세요? 물 파세요? 물을 타 드시는 분들 그리고 우유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쉐킷쉐킷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For me, I would prefer to have 미숫가루 roasted grain mixed with milk and just a little bit of sugar. 이게 막 저희 엄마가 예전에 타주실 때 건강하라고 설탕 대신에 꿀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럼 기가 막히게 제가 바로 알았죠. 아 이거 꿀 들어간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설탕을 넣어야 맛있거든요. 쉐킷쉐킷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유파입니다. 여러분들은 물 섞어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For those who like to have water with roasted grain mixed together as a shake, 그런 경우에는요. 큰 대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이렇게 갈색빛 커피빛깔 나는 그런 미숫가루를 만들어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네요. Our lazy Groover 3998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썸머피디님, all listeners. I love what you would call junk food, burgers, chicken, and things like that. I probably eat it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The worse it is for you, the better it tastes. That is my quote of the day. You, you.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메시지인가요? Yeah, those food are good food because it makes you happy, right? 뭐 왜 이렇게 건강한 거 안 먹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 먹으면 너무 행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Burgers, chicken and stuff. 근데 햄버거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it's quite debatable to decide whether burgers are junk food and bad food because it's got a little bit of everything. It's got protein, it's got vegetables, it's got a little bit of carbs and everything. So it's not that bad after all. 예, 뭐 감칠함 먹으면 또 이제 뭐 콜라랑 먹으면 그때 안 좋아지는 거지. 솔직히 버거 자체는 샌드위치 아닌가요? 그죠? 아 이게 뭔가 점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놓고 반박하는 그런 패턴이 생겨버렸네. 반박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게 먹어요. 짱 모닝 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밥 말고 빵 먹기요. 빵배가 따로 있나 봐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빵이 계속 들어가요. So it looks like I have some extra space for bread because I eat way too much bread, more than actual meal. So right after meal, I would have bread too. 이게 빵 진짜, 빵순이 빵돌이들 진짜 이렇게 습관적으로 빵을 쌓아두고 이렇게 드시는데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진짜. 아 진짜 저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안 보긴 안 그래 보이죠? 저 빵 진짜 쌓아놓고 먹었었어요. I used to stack up breads and have different kinds all for myself. 커피만 있으면 무한대로 들어가지 막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다 보니까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안 땡겨요. I know like somebody's looking at me outside the studio. I guess she's thinking that it's really hard to believe. 굉장히 믿기 어려워하시고 저게 맞나 이렇게 되게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진짜예요. 빵을 안 먹고 좀 거리를 두다 보면요. 진짜 안 땡긴다니까요. 막 심지어 빵 냄새를 맡아도 별로 안 땡겨요.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빵집 지나가면은 냄새 막 이러면서 이끌려 들어가서 눈눈한나 무슨 빵을 살까 막 이러잖아요. Yeah, I don't do that. 저는 그래서 빵보다는 밥. I have a lot of rice. 밥을 되게 한 두 그릇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밥을 든든하게 먹는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건강하지 않는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let me know. Let me know about those unhealthy habits that you have. Share it. Don't be shy.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주시고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짱 Morning Groover. 오늘은요, 휘트니 휴스턴 누님이 부르신 노래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this is Whitney Houston with I Wanna Dance With Somebody.

0: Beatles and love.
1: That was the Beatles with I'm So Tired, request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ho said, 저는 잠을 너무 안 자서 문제입니다. 6시간 자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성 피로, 육체 피로. So I barely get any sleep these days. I don't think I have any days where I get to sleep for more than 6 hours. So I'm tired all the time. 이게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못 주무시는 거예요? Is that you making efforts but not being able to sleep? Are you having like some trouble sleeping?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잠을 만약에 자고 싶어도 못 주무신다 싶으시면은 또 시작했어. 약팔이 있어 뭐 마그네슘 드세요. 이거 진짜 도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제가 벌써 여러 명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 마그네슘 말이에요. 뭐 브랜드는 그냥 나에게 맞는 브랜드 드시면 되시고요. 제가 벌써 제 주변에 한 3명한테 전파를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마그네슘 하면 눈 떨리는 것 때문에 먹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깊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에도 도움이 된대요. So it helps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and also it's good for constipation. A little bit of information right there. 예, 그리고 근데 사람이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마그네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막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더 안 와요. 아, 진짜. 그래서 머리를 좀 비우고 좀 그런 시간 차분하게 머리를 좀 비워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잠이 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으로 웹툰 보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 출근길에 아들 잠깐 차를 태워주는데 라디오에 사연이 나오니 너무 좋아해요. 신청곡은 부석순의 A Fighting Hair-Dry. Okay, so watching webtoons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dark with your phone.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오케이예요. 근데 왜 불을 안 켜고 보시는 거예요? 불을 끄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 끄고 웹툰 왜 보는 거예요, 박원희 팀장님? 아 나중에 불 끄기 귀찮아서 잠들 때 제가 한 15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시력이 1.5였는데 아직도 양쪽 다 1.5예요. 근데 비결이 제가 느끼기에는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정말 어두울 때도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때 선생님한테 이것만은 제가 철저하게 지켜서 아직도 1.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o I'm maintaining a good eyesight after 15 years of having LASIK surgery by not looking at my phone in the dark. 무조건 불을 다 켭니다.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잠 그냥 스르륵 들고 싶은데 요즘에는 입으로 불 끄던데요. 뭐 누구야 불 꺼줘 이렇게 뭐 AI 뭐 이런 거한테 얘기하면 불 꺼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다 그거를 붙여놨더라고요. 제 친구는 침대에서 밥도 먹고 불도 입으로 끄고 그래서 제가 무슨 환자 침대냐고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everything's, you know, so much convenient and easier.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아니면 무드등 같은 거라도 좀 켜두시는 게, 이게 어둠 속에서 보는 게 뭔가 저는 처음에는, 아, 영화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랬나 싶은데, 그냥 불 끄기 귀찮은 거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유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unhealthy habits.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This song is for 테테 파파,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해야지.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It is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r already. 벌써부터 Morning Groove 두 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and you can still watch me and T-Bongi on our 보이는 radio, Vi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시청은요, TBS EFM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So come visit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and while you're there, you might as well just hit that subscribe and like button. That'll be very, very kind of you. A little bit of announcement, actually. 약간의 공지를 좀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이 시간을 빌려갖고 여러분들. 제가요, TBS FM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내일 런칭합니다. 갑자기 홍보 타임. 바로 내일인데요. 10월 1일 목요일 정오 12시에 첫 방송이 시작이 돼요. It is called Seoul Unboxing, a new show that's going to be released in TBS FM, not TBS EFM. 여러분들 라인업이 좀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님이 첫 주자로 나오시고요. 신현준 배우도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꽤나 라인업이 화려하고 재밌는 것들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보도자료 다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무슨 말을 더 길게 할 게 있겠습니까? 한 번만 더 내일 목요일 정오 12시 TBS FM TV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공동 이제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면 아니 그냥 궁금하시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한 번쯤은 모닝그룹이라면 시청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Okay, so enough with PR.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저한테 오늘 어떤 메시지

보내주셨는지 We're talking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서비모닝 그룹 Good morning! 라면이요. 하이파이브! There you go! 라면 나왔네. 아, 또 라면 러버로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서비모닝 그룹 일주일에 라면 몇개 드시나요? 저 나름 근데 라면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많으면 세 번, 네 번도 먹는데요. 그래도 하루에 막두 개씩 먹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So I only have it for one meal a day. I don't have it like for lunch and also for dinner.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라면 먹고 싶다. 컵라면 좋아하세요? 끓이는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끓이는 라면 파거든요. 하진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저는 아침 빈속에 봉지 커피 마시게요. 일단 사람이 하루를 버텨내려면 커피부터 이렇게 좀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맘 알죠?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Never have coffee on your empty stomach because it's not good for your stomach. 뭐 위가 뭐 산이 분비가 된다 이러는데 아 진짜 커피 솔직히 이렇게 마셔야 정신 차리지 않나요? And you're not even that hungry during the morning. 아침에 배가 고프면 또 얼마나 고프겠어요. 일단 커피부터가 땡기는 건데 커피를 마시려면 뭘 먹어야 하는 거. 아, 참 불편해요. Benn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It is the unbalanced amount of food that I ate, so I have to cut some snacks and etc. So I guess you like to snack out on different things apart from your meals. 이게 근데 가끔씩 에너지 딸려가지고 간식 먹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I really couldn't understand why my parents would always snack out, especially when traveling. 여행 갈때 무슨 간식을 이렇게 막 바리바리 쌓아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정도 이제 되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보충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안 먹고 팔팔팔 잘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제 무언가를 싸가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 어른들은 진리입니다. Adults are so well prepared, right? They know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so they're always prepared in advance, preparing all these different kind of snacks to survive the day. 우리 모닝그루버들 건강하지 않은 습관 계속해서 고백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굿모닝입니다. 가을가을한 날씨에는 발라드 한곡 좋을 듯 싶은 마음에 이현우의 요즘 너는 신청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가을 하면은 발라드 진짜 그냥 이만큼 들어줘야 되거든요. You know, it is like the perfect season for ballad songs. So we're gonna start that off by listening to 배송 반장님's song request, 이현우, 요즘 너는.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서울은 아직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았다.
4: 나 곽자연, 현장을 열고.
5: 나 문숙희, 목소리를 듣고.
6: 나 조주연, 서울의 진짜 오늘을 꺼낸다.
3: 매주 목요일 낮 12시 당신이 몰랐던 서울이 열린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모닝그루브의 음악 시간이 돌아왔어요. 도레미파솔 음악의 그런 교양을 쌓는 시간이죠. It is a music session here on Morning Groove.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어드릴 거예요. 오늘도 원곡을 먼저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원곡을 한번 잘 감상해보시고 노래 참 좋구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누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ile you're listening to the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about to play for you, enjoy it and also think about the person, the musician who has remade this song, okay? And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자, 오늘은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은요, 황대일이라는 가수의 강요하지 마! 노래 들어볼 거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 give you a hint on the answer, 정답으로 근접하게 갈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리메이크한 가수는요, Back to the 90s, 90년대 말 활동한 한국과 일본의 혼성 그룹입니다. 한일 혼성 그룹. 밀레니엄 버그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바로 이 그룹의 이름이거든요. It was also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So think of the computer scare around the year 2000, everyone. And you can get closer to the answer.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All right,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황대일, 강요하지 마.

And we just listened to 황대일 강요하지 마. And this is a song probably a lot of you guys might be a little familiar with. 여러분들, 이 노래 누가 어떤 가수가 어떤 듀오, 어떤 한일 듀오가 리메이크했을까요? I guess a lot of you guys are getting the idea from now on. 우리 캔 모닝그룹께서 와우! 오늘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배워갑니다. 이 문자는 100점이에요.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와우! 리액션까지 곁들여 주셨거든요. Learning something new here on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이렇게 좀 뿌듯할 수가 없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A few of you guys actually tried to come up with the answer, so let's take a look. 우리 Lazy Groover says, 정답은 Y2K, 헤어진 후회라고 해주셨습니다. Y2K, Millennium Bug, Y2K, 헤어진 후회라고 해주셨고, 우리 얼짱님 볼까요? Y2K의 팬이라면, 마니아라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죠. Y2K, 그런가요? 오늘 난이도가 너무 쉬웠나? Y2K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얼짱님. So if you're really into a certain artist, obviously you would look for the information and you would have this wide, knowledge about that idol group, right?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팬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쉽게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룹은 꺄! Y2K! 라고 해주셨네요. So somebody's excited about Y2K. 인기 진짜 많긴 많았나 봐요. 그때 전 어렸었을 때니까 실감은 잘안 나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 DJ 바 Y2K 좋아하셨을까요? 아, MCM 좋아하셨나 그 당시에? 아니에요. Y2K 아 성시경 아닌가? 성시경 씨 인기 많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Y2K 좋아하신 것 같은데 좋아하신 것 같은데. DJ 바라면 Y2K 한 번쯤 좋아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선셋 모닝그룹은 밀레니엄 버그면 Y2K? 아, 이 곡은 그곡 맞죠? 헤어진 후에 원곡이 강요하지 마라님. I know it's really interesting to find out that the titles are completely different when it comes to those remake songs. They actually decide to change the whole entire title of the song, right? When they use the same melody, same lyrics. 자, 여러분들, 정답 아주아주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Y2K였습니다. Y2K was the answer,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the computer scare back in the early 2000s. Y2K. 자, 이 곡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드리자면요. 황대일 강요하지만,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황대일's first ever album, 강요하지마. Yeah, it was an upbeat dance song as you could listen. It was a dance song with a distinctly mid-90s Korean pop sound, and its melody was composed by 최병진, who later worked under the name 최성빈. 최성빈이라는 활동명으로 일하신 우리 최병진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Later, Y2K reworked the same melody back in 1999, so that was 4 years afterwards. 헤어진 후에 completely replacing the original lyrics and transforming the arrangement into a more emotional rock ballad style. And the new lyrics were written by 장대성, while 안성일 handled the arrangement. And the song became Y2K's breakthrough hit and even reached number one on Music Bang. 대표곡이죠? Y2K 이 곡으로 엄청 떴잖아요. 결국에는 리메이크한 곡인데 가사도 약간씩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멋진 리메이크를 탄생시켰습니다. And to give you some extra information, 고잭은 a member of Y2K shared a story from when he actually recorded the song. He explained the lyrics tell a very, very dark story, but he got along so well with the composer 최성빈, and it really made him feel so comfortable that he thought he sang it quite cheerfully, and as a result, it kind of like unintentionally turned into a bright, upbeat track. But I think this applies the same for any other songs that was released back in '90s. 이게 꼭이 곡뿐만이 아니라 90년대 노래 특징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테크노 비트의 팝,
뚱뚱뚱뚱 이렇게 신나는 그런 멜로디 안에서 슬픈 가사들이 녹여 있는 게 90년대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별 노래인데 굉장히 막 댄스 노래로 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막 춤추고 있는데 막 잊지 못한 나는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는 비트인데 다사를 들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들어있다. 이런 게딱 90년대 가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헤어진 후에, it's obviously a sad, sad breakup song. But then the melody, when you listen to it, you just want to dance to it. So that is the beauty of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back in the early 90s. 그렇습니다. 우리 테테파파님께서 공감을 해주셨네요. 야다, 그리고 플라워 밴드 같은 락 발라드가 유행했던 시대죠.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이 노래 맞나? 이거 야다 노래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근데 이건 좀 대놓고 슬프긴 하네요. I mean, the melody itself is not so upbeat when it comes to those rock ballads. 그리고 가사도 되게 슬프다기보다는 애절하죠. 그쵸? 가사들이. 그런 것들이 좀 동시에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플라워는 그래도 좀 신나는 노래 많다. 그 뭐냐? 뭐 애정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Oh my darling, my darling. 제가 밴드 노래 되게 좋아해서 웬만한 노래는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Anyways, we're gonna get back to Y2K. Y2K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리메이크 곡안 들으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This is Y2K 헤어진 후에.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이영약품.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nd are expected. Parts of Gyeonggi and northern Gangwon could also see thunder and lightning, so please stay alert. In Seoul, the morning temperature is expected to fall from 17 degrees Celsius today to 12 degrees Celsius tomorrow. Afternoon temperatures will also drop by around 6 degrees, making it feel much cooler. Rain will begin first across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before spreading to central parts of the country and Jeonbuk during the afternoon. Around 5 to 30 millimeters of rain is expected. If you're heading out, don't forget your umbrella and be prepared for a much chillier morning tomorrow.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4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today's weather. Take care and enjoy your day. And back to nice cozy time with our morning groovers. Ooh, suddenly this word cozy kind of suits now, right? Because of the changing weather. Marco Polo says, good morning, 출석해요. 오늘도 fighting! 이라고 fighting 외쳐주시고 가신 Marco Polo morning groover도 오늘 fighting 하시고요. Okay, so back to today's topic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나의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읽어볼게요. 대화사랑 모닝그룹께서 근무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는 거요. 실수가 생기더라도 기한 안에 후다닥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느라 어깨가 막 뭉쳐요. So, 대화사랑 morning groover is a type of a person who is really focused on details. So, because they don't want to make any mistakes, they would always look over and over so that they can come up with the perfect result. Although 대화사랑 morning groover wants to work quicker.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상사라면 제가 성격 급한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실수 없이 꼼꼼하게 된 프로젝트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빨리 한다고 능사 아니더라고요. 빨리빨리 하면은 좀 의심하게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했지? 실수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하지? 진짜 날다람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수투성일 거예요, 아마. 우리 대화사랑 같은 모닝그룹께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실수는 없는지 더블체크하고 이런 과정이 요즘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겁니다. You know, when speed is, you know, really important these days, when everything's becoming so fast and quick and speedy, we need a person like 대화사랑 모닝그룹 who is all about the details. 이런 분들이 계셔야 요즘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가끔씩 휴대폰 손에 많이 들고 사용한 날 손목과 손가락이 아파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돼요. I know, like, indeed, looking at our smartphones way too much is definitely considered one of our unhealthy habits for sure. It's not good for our hand, our wrists, it's not good for our brain, it's not good for our eyes. 그럼 도대체 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 잠깐의 그런 지루함을 달래주는 것? 그 와중에 내 시력도 안 좋아지고 내 뇌도 안 좋다고 하고 손목도 아프고 벽돌을 들고 있는 거니까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나는 단순히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쁜 걸 우리는 몸에 하고 있는 겁니다. Just because we want to escape from that boredom, we're doing this bad stuff for our body just by looking at our ph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아, 가끔 그런 낭만 좀 그립지 않나요? 뭐 이제 예전에 90년대 때 지하철 타면 그 누구도 핸드폰 보지 않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에헴 이러면서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신문을 다 보면요. 그걸 위에다가 툭 던져가지고 위에 선반에다가 꼬리 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핸드폰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삶. You know, our life has become inevitable without sticking our bodies on our smartphones. How silly is that? Anyways,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어제 오늘 아이들 운동회로 학교로 출근합니다. 요새는 학년별로 운동회 하는 거 아세요? 심지어 1학년, 3학년, 5학년, 1학기 화수목, 그리고 2, 4, 6학년은 2학기 화수목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 운동회에서도 항상 부모 참여 시간에 나가는 나란 여자, 개주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아의 Unstoppable 신청해보아요. 아, 우선 우리 체육부장님 아드님들
파이팅입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길 바랄게요. Make the best effort ever on your run today because Summer Emo, not EMO, Auntie Emo is cheering for you, okay? Summer Emo가 응원하니까 열심히 열심히 뛰시고 아,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If they see their moms participate all the time, like, it'll be their pride.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항상 나와주고.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 정말 멋진 엄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바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See ya, Unstoppable.

That was Keila Settle with This Is Me. 행복만 모닝그룹업께서 방금 들은 이 노래 어디에 나왔던 노래이죠? This Is Me by Keila Settle is the soundtrack of The Greatest Showman that was released back in 2017. 위대한 쇼맨 사운드트랙이죠. 행복만 모닝그룹업. I hope this information helped you. Okay, so Lazy Groover said about their unhealthy habits. I drink cold water year around, no matter the season. I have heard it's not good for you, and apparently you're supposed to drink lukewarm wat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But I still gulp down cold water instead. 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미온수 마시기는 더 어렵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습관이에요. 저는 오히려 차가운 물을 이제 못 마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친구들이 막 할머니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놀리는데, 결국에는 나 혼자 건강해지는 걸? 이게 찬물을 안 마시다 보면은 그 뭔가 약해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찬물 먹으면 아차! 이러면서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갈증에는 무조건 찬물을 이렇게 원샷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눈딱 감고 몇날 며칠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찬물은 오히려 누가 주면은 이거 너무 차가운데 하면서 미온수를 받아올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So you really have to get your body just accustomed to that new pattern. 근데 물을 안 마시는 것보다 찬물이라도 마시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이 건강 너무 어려워요. 초롱초롱 모닝그룹어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저도 빈속에 커피 마시기 쓰고 있었는데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빈속에 라떼 마십니다. 여기에 주말이면 밥을 먹자마자 바로 누워버리기요. 안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있네요. No wonder why we didn't get this message earlier. Lying down right after you

having a meal, you know, enjoying that little food coma. And it feels good. 솔직히 눕고 바로 누워야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먹으면 일단 눕고 싶은데 그걸 왜못 눕습니까? 그죠? 근데 빈속에 커피 마실 때 라떼는 그나마 괜찮지 않은가요? 약간 생커피가 아니라서. 근데 또 우유 빈속에 마시는 거 되게 안 좋대요. 그게 그거겠네요. 여러분들 다 스스로 아셨으니까 Now that you know, now that you had a chance to reflect upon yourself, get healthy, get back to that healthy routine. 여러분들 건강한 그런 습관 다시 길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on Friday at 7 a.m.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코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피 한잔할래요? Paul Kim.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 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위제로 과식게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Grab my glasses, I'm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Before I leave, brush my teeth with a bottle of Jack. Cause when I leave for the night, I ain't coming.

0: Good day, dear hearts of cuties. Thanks for joining us on this hump da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signing in. 101 to 103 is taking a little breather on this hump day. Sometimes the middle of the week is a good time to slow things down, look back, and revisit some of the moments worth hearing again. In part one and two of the show, we'll rewind to two highlights from Music Boutique, bringing back some great music and stories from the show. Then, in part three and four of the show, we'll revisit our conversation with the Grammy-nominated Colombian band Salsan Groove. So consider today a little midweek rewind, a chance to catch up on some moments you may have missed, or simply enjoy them one more time. All right, let's get into it. This is 101.2, 101.3. Yeah,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원래 올렸었는데요. 요즘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were listening to a music boutique last Wednesday, you might remember we talked about something called the talk box. 지난 수요일날 이제 뮤직 부티크 들으셨다면 톡박스라는 아주 희한한 음향 기계 기재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We also heard some classic talkbox tracks, including you know songs by Bon Jovi, whose guitarist Richie Sambora is a maestro of talkbox, and also Tupac's California Love and you know Bruno Mars' 24K Magic. 뭐 대표적인 곡들 많이 들려드렸었죠. Bon Jovi, Tupac, 그다음에 Bruno Mars' 24K Magic. So today we are looking at another vocal effect that is often confused with the talkbox because it sounds kind of similar, but it work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And we are talking about vocoder today. 오늘은 약간의 또 공부가 되겠네요. 너무 많은 공부가 있는 게 아닌지 오늘 또 영어 공부까지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톡박스와 또 음색이 비슷해서 이게 혼동이 되고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완전히 이 다른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 이 보코더에 대해서 이 보코더라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코더는요. VOCODER

0: 사람의 목소리와 전자악기, 주로 이제 신디사이저를 말하는 거죠. 목소리와 키보드를 결합해주는 기계입니다. So a vocoder is a device that combines the human voice with an electronic instrument, usually a synthesizer. 그래서 사람이 노래하는데도 마치 로봇이나 기계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사운드예요. 들어보시면 아 이게 보코더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So, vocoder creates the effect of making a person sound like a robot or a machine while they're singing. 하지만 이 단순히 목소리를 변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이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The voice. A better way to think of it is the singer provides the words and rhythm while the synthesizer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면서 그 마이크에 대고 같이 노래를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 거죠. I think you might have seen a singer like Stevie Wonder do that, right? You see him playing a synthesizer with a microphone connected to it. So he would sing into the mic while playing the keyboard at the same time. 그래서 모양만 하는 건데 이 보코더는 실제로 노래를 하고 그 노래하는 것을 신디사이저와 어떻게 보면 합쳐진다라고 이렇게 그 자세한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른 건 뭐냐면 보코더는 실제로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이고요. 톡박스는 노래를 한 음을 내는 게 아니라 입모양만 하면은 그 입모양대로 기타나 신디사이저 연주가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립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람의 그냥 생소리하고 이 보코더를 거친 소리를 비교해주는 그런 클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마이크는 계속 켜두시고요. 감독님 먼저 첫 번째 클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0: 보코더 없이.
1: Now here's my voice with a vocoder.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없이.
1: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너무 신기하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그요?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Now here's my voice
2: with a vocoder.
1: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기술이 I believe it was invented in the 70s. 70년대 개발된 그런 악기거든요. So here's another clip of this one. is trying to sell his vocoder. 이분은 이제 자기 보코더를 팔려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보코더에서는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보코더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This is the sample of the Bode vocoder. It sounds relatively close to the Moog vocoder. Here's what it sounds like when we change the keys.
0: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셨지만이 I think you've heard this kind of sound from many different songs. That's what a vocoder does. So this guy is actually speaking into the mic that is attached to connected to keyboard. 그래서 그 마이크를에다 대고 노래를 하면서 키보드로 같이 음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음을 치면은 그런 소리가 나고 키보드를 또 다른 음을 칠 수 있어요. And it would make a completely different sound.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I think you might have seen singers like Stevie Wonder use that a lot. 아까 이따가 이제 스티비 원더 곡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제이슨 드룰로의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it samples a song by this band called Imogen Heap. Imogen Heap이라는 밴드는 이 보코더를 써서 아무 반주 없이 곡을 만들어서 히트시킨 밴드로 유명하거든요. 그 보코더를

샘플한 곡이 바로 이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이 첫 번째 인트로부터 완전 강력한 보코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이슨 드룰로입니다. What You Say. What did she say?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head start today because we have a lot to cover. 정말 오늘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컨셉이어서. So I'm introducing this equipment called the vocoder. And if you tuned in last Wednesday, we talked about the talk box. Similar but different. So again, 보코더 같은 경우는 목소리의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 So you would sing into a mic connected to the keyboard while playing keyboard, and it would make such an effect.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콜 위스덤님께서는 보코더 하나면 밤새 놀겠는데요. Right. If you have to, you have to use it right though. 이게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도 정말 재미난 악기 같고 Daft Punk도 듣고 싶어지는데요. Daft Punk 약간의 샘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보시고요. So, let me just give you some samples of how vocoder is used in different songs. Stevie Wonder는 참 보코더를 잘 쓰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He is one of the leading figure, artist

that really make great use out of vocoder. 근데 스티비 원더는 뭔가 이렇게 대놓고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과시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So Stevie Wonder doesn't really go overboard using the vocoder. Rather, he uses it kind of really subtly. 그러니까 뭐 코러스의 어떤 한 파트로 화음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how subtly Stevie Wonder uses this instrument called the voco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라는 곡 아시죠? 그 곡을 들어보면은 약간 뒤에서 은근하게 들리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뒤에서 노래하는 보코도 들리시죠? 뒤에서 약간 로봇가 같이 노래하는 느낌이죠. 야, that's how he uses a vocoder. 뭔가 상당히 센 쓰는 게 아니라 it sounds like it gives us an impression that he is singing along with a robot. 뭔가 옆에서 로봇이랑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와, he's such a master at using it. 그 다음 곡은 Electric Light Orchestra, ELO의 Mr. Blue Sky인데요. 이 곡에서 역시 이 보코더를 썼는데 굉장히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한다고 할까요? It's kind of very futuristic, but at the same time very humorous ways of using the vocoder in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ELO의 Mr. Blue Sky인데요. 보코더가 나온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또 예로만의 또 이 감성으로 보컬을 사용합니다. Very, as I said, futuristic and you know SF vibe that you can feel from the usage of vocoder with the Yero's song. 아까 이제 스콜 위즈덤님께서 말씀하신 Daft Punk 같은 경우는 I would have to say Daft Punk's music is a textbook version of you know how to use vocoder. 보코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교과서 같은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For Daft Punk, vocoder is not just a simple effect, but it really kind of defines their identity. It's one of the defining elements of their music. 이 Daft Punk가 약간 로봇과 또 휴먼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런 로봇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컬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metimes it's kind of hard to distinguish whether it is the vocal or the Daft Punk's voice. 그래서 이 Give Life Back to Music이라는 곡을 들어보면은 아 보코더가 아주 extensively 사용된 거를 알 수 있는데요. You can see how extensively the vocoder was used in Daft Punk music. If you listen to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Very stylish, right? It's as if the voice and the synthesizer is combined into just one unison voice. It's almost as if it is their identity. 그러니까 Daft Punk 같은 경우는 뭐 보코더가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보코더에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It's kind of You know, fair to say, you know, they were heavily dependent on this vocoder, that punk, right? So without vocoder, I don't know, it's really hard to imagine their music without it.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 보코더를 정말 잘 쓰는 그 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걸 봤는데, so he kind of gives a sample of vocoder 하면서 이 곡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맞춰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샘플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 곡은 Earth, Wind & Fire의 곡인데요. 들어볼게요. Let's groove.

0: bow. So you would actually sing into the mic that room, and then you would actually play keyboard simultaneously the same note. 그 음을 같이 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체가 되는데 굉장히 사운드가 fat해지죠. I think that is an example of playing the same note and the singing the same note through vocoder. 좋습니다. 또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분이 이 곡도 이게 뭐게라고 하면서 이제 또 연주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음악이긴 한데 샘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I want to love you, BYT.
0: I want to love you, BY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want to love you, BYT.
0: Yes, PYT, Pretty Young Thing, I believe, right?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t's a song by, lesser known song by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didn't use that much of a vocal.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So we are covering a vocoder songs, songs that feature, heavily feature, some songs heavily feature vocoder and some songs kind of, you know, subtly feature vocoder. 다음 밴드는요, 역시 this artist, you know, on YouTube gave a kind of a hint. 그분이 먼저 연주를 하고 이게 무슨 곡일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연주가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그 곡을 찾아봤는데 it's actually a first time I actually heard of this band. 먼저 그분의 샘플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See, trying to see if you can spot this song. Yeah, 이분이 정말 보컬도 연주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스, On the Road Again 이라는 곡인데요. It's a song titled On the Road Again, originally by band Canned Heat. Canned Heat의 곡인데, this band named Rockets that I never heard up until this point as I was digging through different songs that used a vocoder, I just came across this band. 처음 들어본 밴드인데, they're actually a legendary space rock band formed in Paris in 1974. 프랑스 밴드, 프랑스 스페이스 록 밴드인데, they were a brainchild of producer Claude Lemoine, I think, Lemoine, 프로듀서의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스페이스 밴드인데, 이 곡을 이 보컬을 사용해서 리메이크한 그런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Rockets on the Road Again.

Yes, On the Road Again, Rockets. 예. 곡 참 멋지게 사용을 했죠. 3998님께서 찾아보니까 김건모 스피드도 보코더가 사용이 됐네요. Yes, actually I listened to this song. I couldn't really quite tell it was a vocal or talk box. 근데 아마 보코더일 가능성이 좀 큰데 제가 잠깐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김건모 스피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sounds are very close to TalkBox as well. So I can't really tell. But it is great use. 굉장히 잘 쓰셨네요. So a lot of actually you know Korean musicians used vocoder too. 한상원 교수님 같은 경우도 보코더를 많이 쓰시는 편인데요. So let me just play your last song. 이 곡 역시 샘플이 준비되어 있는데 샘플을 먼저 들어보시고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실 수 있으면 맞춰 보시고요. 샘플 들려 주십시오.

굉장히 좀 서정적인 로봇의 어떤 서사가 담긴 곡 같지 않나요? 바로 Raven, The Raven이라는 곡인데 Alan Parsons 프로젝트의 곡입니다. The Raven.

0: 제로 제로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3: 일양약품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7650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6: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7: 위!

0: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 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내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 MG새마을금고.
3: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사랑한다는것은함께운다는것이다조정래신작장편소설서리꽃라지는서리꽃같은사랑이야기서리꽃도서출판해냄
2: 쉴새없는피로
3: 비맥스제트로
2: 빼풀리지않는피로엔비맥스제
4: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호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전국팔도에서금융으로힘을드리고있습니다소상공인금융지원으로저출생극복지원으로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왜 제로?
2: 맛있게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 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 제로
4: 이영약품
5: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闲谈时刻，马上请出这周为大家演播作品的两位嘉宾，一位是来自韩国大学中文系的王乐老师，王老师你好。
8: 你好主持人。
7: 另外一位是配音演员朴立新，朴老师你好。
9: 主持人你好。
7: 咱们读的是张康明的《网军部队》，哇，这个小说写的真的是要认真的读，好好的听，你才能够抓到一点头绪啊，它写的非常现代感的感觉。我们先来回顾一下内容吧。
9: 我们读的这个网军部队的讲的部分呢，就是在网络上面，尤其是在韩国的这个网络上面啊，你能够明显的感觉到有一些这些网军他们会控制言论，他们用他们现代的方式来控制这些舆论。那么这里面就引出来一个叫二来的组织，他们是专门做这方面的东西的，而且非常的手段非常的现代化，可以挖掘到个人的信息，可以去摆布一个人的生活。那么他这里面呢还有一个叫车塔卡的这么一个成员，他是被一个叫林商镇的记者采访，来跟他解释是怎么去具体做这些事情的。那么在我们读的部分的最后呢，就是由所谓的组长和部长和这个一个比较关键的人物李哲秀他们之间见面对话。那么他们大概说了一个对话的开头，就是现在的社会其实并不是那么容易让我们去理解啊，年轻人有年轻人的想法，这个不是很好控制，大概表达了这么个意思。
7: 是这个就读这个故事。

We are kicking off today's program with a song by Snow Patrol. Wow!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What is your instant reaction? 우리 박원희 팀장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분 좋은 상상. 그쵸? 와우! 와, 너 정말 잘했다. 와,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이런 엄마의 첫 반응.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로 막 꽃다발을 그냥 한아름 안겼을 때. 첫 반응 역시, 와, 뭐야, 이거? 무슨 꿍꿍이야? 과 됐든, 어쨌든 첫 반응은, 와, 아니겠어요? Sometimes the best compliment is the one you don't really prepare. It is that instant wow kind of a reaction. It can make someone feel seen and appreciated just right away. So maybe today we can be a little more generous with our reactions. Reactions is good, everyone. We have so many things that we can say, but that one honest reaction just can make someone else's day. Just like Ben Sproul said, reactions. There really is more truth and honesty in spontaneity than well-thought-out speeches. I know, right? Sometimes they're way better off than those speeches from your thought, right? So go ahead, make that reaction. Just be honest about your feelings and make those big reactions to the things that surprises you toda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his is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닝 그루브 생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으시면은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So participate on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 YouTube channel. Okay, so let's see who are greeting me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부터 막 적극적으로 인사 건네주시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들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반장님, 영H, 그리고 호박맨, 제임스, 조국 모닝그루버, 닥터 페이퍼,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상민님, welcome! Wow! So early in the morning and you guys are already here participating in our open chat room, saying hello to each other. How beautiful is that? We make our own beautiful morning, everyone. 이 아름다운 아침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 선셋 모닝그루버, 와우! 생방송 모닝그루브다. 우리 썸머 누나랑 귀염둥이, 티봉이랑, 와우! 너무너무 좋아요, 와우! And sunset morning groover, I expect you to make that kind of reaction all time long during this live broadcast, okay? 여러분들, 이제 듣는 내내 솔직하게 그냥 막 웃기도 하고, 와! 하기도 하고, 좀 그런 리액션이 넘쳐나는 두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노아 앤 라이언스 맘. Good morning, Summer PD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제가 늘 조용히 응원하는 박재정님의 새 노래가 나왔는데요. 요즘 샤워할 때마다 음악 틀어놓는

0: 저의 둘째 라연이랑 함께 듣고 싶네요. 계절의 끝 신청해 보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Yes, Noah and Ryan's mom is a huge fan of Park Tae-jung. So Park Tae-jung released a new song, so that is why she's requesting the newly released song called 계절의 끝. 아, 이 노래 저희가 틀어드려야죠. 당연하죠. 근데 아직은 시스템에 없다고 합니다.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is song in our system. So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tune in maybe tomorrow or the day after to find out when your song is going to be played. 우리 DJ 봐. 이런 거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아마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언젠간 틀어주실 겁니다. 오늘 당장은 이제 어렵다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좀잘 주무셨나요? Did you guys have a good night's sleep? It is the middle of the week, so I hope you survived today really well after having a good night's sleep. 이잠잘 자는 게 요즘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정말 이 잠을 얼마나 잤는지, 잘 잤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So your whole entire condition for the rest of your day is determined by how well you slept. 저는 어제 좀잘 잤는데요. I've been really busy lately. 굉장히 좀 바빴어요. 요즘에 이런 거 저런 거막 준비하고 하느냐고. 근데도 이 모닝그룹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이 시간만을 위해서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Actually, I had a rather intense workout yesterday. I did an hour of vinyasa yoga yesterday. And I was sweating like crazy. 요가 하면서 간만에 그렇게 땀을 뚝뚝 흘리면서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날이 좀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So at the very end part of yoga, you just basically lie down on the mat and do a little bit of meditation, right? Yeah, and I got up and then I've noticed that the whole entire yoga mat got super wet. 어떻게 하면 요가 매트가 제몸 모양대로 이렇게 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It felt good. It was our hard workout, but it felt really good at the end of the day. Anyways, Morning Groover, enough about me. I want to hear about you. 여러분들의 소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 얘기는 그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And also you can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just after our commercials.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쉬어.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그러니까 we always talk about the good things that we do to ourselves. We talk about eating healthy, we talk about our habits of working out for the sake of our health and everything, but we don't really get to talk about the things that are really not good for our health. So today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것. 오늘은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So what is one thing you do that you know isn't good for your health? Okay? 맨날 몸 좋은 얘기,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아, 나 사실 요즘에 이거 하는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For me, I'm a ramen lover. 라면이 건강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라면이 주기적으로 땡기는데. So I think one of my unhealthy habits is that I have ramen about like 2 to 3 times a week. 일주일에 라면 두세 개 정도 먹는 거. 많이 먹는 건가요? 많이 먹지 않는 건가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건가요? 라면에 일주일에 먹을 수 있죠, 그 정도는. 예. 네. 아, 모르세요? 아, 근데 라면을 잘안 드시는 분들은 1년에 뭐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So I was really, really surprised. It's my soul food. I love it. And I'm

always craving for it. And I know that it's not healthy. 이게 진짜 근데 안 건강한가 솔직히 의심이기는 해요. 라면이 왜 안 건강해요? 막 계란도 들어가는데? 뭐 어찌됐건 제 그나마 좀 안 건강한 습관 중에 하나랄까요? And to be honest, I rarely eat vegetables. 야채를 좀 이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뷔페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파스타집 같은 데 가서 샐러드 시키자 그러면 제가 표정이 좀 어두워져요. 샐러드 말고 다른 사이드 먹으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예, 샐러드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좀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거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꽤나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맵고 짜고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몸에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정신 건강엔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know that isn't good for your health. 문자번호 샵1013으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Let's have a listen to Keen. Everybody's changing.

everyone. Good morning, and I hope your day is off to a great start.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It is a foggy start to the morning commute with poor visibility in many inland areas. If you're driving, be sure to slow down and leave a little extra distance between vehicles. From midday, autumn rain will begin in parts of the country, and winds will also pick up as the rain moves in. It'll still feel a little warm in the south, with afternoon highs reaching 27 degrees Celsius in Gwangju, 28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29 degrees Celsius in Pohang. Across much of the country, wind gusts of around 15 meters per second are expected. Parts of Gyeonggi and northern Gangwon could also see thunder and lightning, so please stay alert. In Seoul, the morning temperature is expected to fall from 17 degrees Celsius today to 12 degrees Celsius tomorrow. Afternoon temperatures will also drop by around 6 degrees, making it feel much cooler. Rain will begin first across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before spreading to central parts of the country and Jeonbuk during the afternoon. Around 5 to 30 millimeters of rain is expected. If you're heading out today, keep an umbrella handy and be ready for a much cooler start tomorrow.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7.2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he weather now. Have a wonderful day. So who else is here? 누가 또 오셨을까?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별초론자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program.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너무너무 재밌죠? 즐겁죠? Okay,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So from now on, I'm going to find out some of the unhealthy habits you guys have, okay?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저는 고기 러버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를 좀 줄이라고 와이프가 그러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one of your habits is that you eat too much meat because your wife is telling you to reduce and cut down on meat just a little bit. 고기를 얼마나 드시길래? 네. 단백질 섭취 좋은 거 아닌가? 고기? 이거를 뭔가 고기만 드시는 것보다는 뭔가를 곁들여 드시고 이렇게 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맞아요. 한 가지 음식만 좀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항상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한 습관 같아요. Ben Sparrow says, honestly, I consume too much processed meat, more than 300 grams per week, although health scientists advise against it. And I would indulge more in high-quality meat, red meat like Wagyu, if it were more affordable. I know, yeah, it's always better to have a high-quality meat, like a pure meat, right? Instead of those 스탱 kind of meat, right? But I also heard that it actually contains high amount of proteins. 저 깜짝 놀란 게 그 통조림, 스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돼지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함량이. 저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스탱을 못 드신대요. So I told that it's all flowers, it's fake meat. 막 이랬는데, 아니라고. 자, 이거 먹고 진짜 알러지 반응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굉장히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맘 놓고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짜잖아요. 별로 좋진 않죠. You know, it's always about that natrium, that, you know, salt, amount of salt that is inside that canned meat, right?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Good morning.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된다고 하지만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겨우 마셔요. 아, The Rolling Stones의 Beast of Burden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Isn't it really hard to drink water every single day? Like every single day. We're not hippos, right? 우리가 무슨 하마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꿀꺽꿀꺽 물을 마셔야 되는지. 예, 솔직히 저도 물 잘 안 땡겨요. 그냥 안 마시고 싶고 커피는 또 물이 아니래요. They say that coffee is not water, so you have to actually provide extra amount of water once you drink coffee because that's gonna make your whole moisture evaporate or something.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2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매일매일 넣어줘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장점이 화장실을 자주 안 간다는 거. 이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물을 하루에 뭐 2리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이게 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뭘 타 드시

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대요.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물 마시는 거뭐 힘들지 않는다면 뭔가 내가 좀 힘이 닿는 선 안에서 한두 잔씩 좀 늘려 가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드실 때 물을 더 많이 많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right,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 중에 몸에 안 좋은 습관 알려주세요. This song is for our 얼짱님, Rolling Stones, Beast of Burden.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All right, morning goobers, let me know, just be frank about it. What are your unhealthy habits? June Plep responded, good morning, that is junk food. I eat too much junk food, I'm supposing.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미숫가루 커피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불러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요. I eat a lot of ice cream and there is also 미숫가루. But because it is super high in sugar, it leaves you completely full. So I only have it from time to time whenever I'm really, really stressed out. 먹고 나서 스트레스 좀 풀렸어요. 이게 과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일까요? 어쨌든 내 뭔가 멘탈이 좋아진 거잖아요. 이걸 먹고 나서 you felt good, you felt better, you felt good right after that. So does that make these kind of food a bad food?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가끔인지 뭐 가끔 한 이틀에 한 번.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점. So you only have that for sometimes, but you know, like who knows, like how frequently you be having these kind of food. 이런 게 진짜 맛있기는 해요. 그쵸? 저도 미숫가루 진짜 좋아하는데 미숫가루 여러분들은 우유 파세요? 물 파세요? 물을 타 드시는 분들 그리고 우유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쉐킷쉐킷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For me, I would prefer to have 미숫가루 roasted grain mixed with milk and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That is my quote of the day. You.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메시지인가요? Yeah, those food are good food because it makes you happy, right? 뭐, 왜 이렇게 건강한 거 안 먹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 먹으면 너무 행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Burgers, chicken, and stuff. 근데 햄버거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it's quite debatable to decide whether burgers are junk food and bad food because it's got a little bit of everything. It's got protein, it's got vegetables, it's got a little bit of carbs and everything. So it's not that bad after all. 뭐 감칠한 먹으면 또 이제 뭐 콜라랑 먹으면 그때 안 좋아지는 거지. 솔직히 버거 자체는 샌드위치 아닌가요? 그죠? 아, 이게 뭔가 점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놓고 반박하는 그런 패턴이 생겨버렸네. 반박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게 먹어요. 짱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밥 말고 빵 먹기요. 빵배가 따로 있나 봐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빵이 계속 들어가요. So it looks like I have some extra space for bread because I eat way too much bread, more than actual meal. So right after meal, I would have bread too. 이게 빵 진짜 빵순이 빵돌이들 진짜 이렇게 습관적으로 빵을 쌓아두고 이렇게 드시는데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진짜. 아 진짜 저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안 보긴 안 그래 보이죠? 저 빵 진짜 쌓아놓고 먹었었어요. I used to stack up breads and have different kinds all for myself. 커피만 있으면 무한대로 들어가지 막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다 보니까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안 땡겨요. I know like somebody's looking at me outside the studio. That she, I guess she's thinking that it's really hard to believe. 굉장히 믿기 어려워하시고 저게 맞나 이렇게 되게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진짜예요. 빵을 안 먹고 좀 거리를 두다 보면요. 진짜 안 땡긴다니까요. 막 심지어 빵 냄새를 맡아도 별로 안 땡겨요.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빵집 지나가면은 냄새 막 이러면서 이끌려 들어가서 눈눈한나 무슨 빵을 살까 막 이러잖아요. Yeah, I don't do that. 저는 그래서 빵보다는 밥. I have a lot of rice. 밥을 되게 한 두 그릇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밥을 든든하게 먹는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건강하지 않는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let me know. Let me know about those unhealthy habits that you have. Share it. Don't be shy.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주시고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짱 모닝 그루버. 오늘은요, 휘트니 휴스턴 누님이 부르신 노래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this is Whitney Houston with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잠을 만약에 자고 싶어도 못 주무신다 싶으시면은, 또 시작했어. 약팔이 있어, 뭐. 마그네슘 드세요. 이거 진짜 도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제가 벌써 여러 명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 마그네슘 말이에요. 뭐, 브랜드는 그냥 나에게 맞는 브랜드 드시면 되시고요. 제가 벌써 제 주변에 한 3명한테 전파를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마그네슘 하면 눈 떨리는 것 때문에 먹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깊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에도 도움이 된대요. So it helps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and also it's good for constipation. A little bit of information right there. 예, 그리고 근데 사람이 막 이런 걸다 떠나서, 마그네슘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막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더안 와요. 아, 진짜. 그래서 머리를 좀 비우고, 좀 그런 시간, 차분하게, 머리를 좀 비워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잠이 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으로 웹툰 보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 출근길에 아들 잠깐 차를 태워주는데 라디오에 사연이 나오니 너무 좋아해요. 신청곡은 부석순의 A Fighting 해야지! Okay, so watching webtoons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dark with your phone.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오케이예요. 근데 왜 불을 안 켜고 보시는 거예요? 불을 끄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 끄고 웹툰 왜 보는 거예요, 박원희 팀장님? 아, 나중에 불 끄기 귀찮아서 잠들 때. 제가, 한 15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시력이 1.5였는데, 아직도 양쪽 다시 1.5예요. 근데 비결이 제가 느끼기에는,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정말 어두울 때도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때 선생님한테 이것만은 제가 철저하게 지켜서 아직도 1.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o I'm maintaining a good eyesight after 15 years of having LASIK surgery by not looking at my phone in the dark. 무조건 불을 다 켭니다.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잠 그냥 스르륵 들고 싶은데 요즘에는 입으로 불 끄던데요. 뭐 누구야 불 꺼줘 이렇게 뭐 AI 뭐 이런 거한테 얘기하면 불 꺼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다 그거를 붙여놨더라고요. 제 친구는 침대에서 밥도 먹고 불도 입으로 끄고 그래서 제가 무슨 환자 침대냐고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everything's, you know, so much convenient and easier.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아니면 무드등 같은 거라도 좀 켜두시는 게 이렇게 어둠 속에서 보는 게 뭔가 저는 처음에는 아 영화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랬나 싶은데 그냥 불 끄기 귀찮은 거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유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unhealthy habits.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This song is for 테테 파파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해야지.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It is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r already. 벌써부터 Morning Groover 두 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We're live in the studio today, and you can still watch me and T-Bong on our 보이는 radio,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시청은요, TBS EFM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So come visit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and while you're there, you might as well just hit that subscribe and like button. That'll be very, very kind of you. A little bit of announcement, actually. 약간의 공지를 좀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이 시간을 빌려갖고 여러분들. 제가요, TBS FM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내일 런칭합니다. 갑자기 홍보 타임. 바로 내일인데요. 10월 1일 목요일 정오 12시에 첫 방송이 시작이 돼요. It is called Seoul Unboxing, a new show that's going to be released in TBS FM, not TBS EFM. 여러분들 라인업이 좀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님이 첫 주자로 나오시고요. 신현준 배우도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꽤나 라인업이 화려하고 재밌는 것들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보도자료 다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무슨 말을 더 길게 할 게 있겠습니까? 한 번만 더 내일 목요일 정오 12시 TBS FM TV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공동 이제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면 아니 그냥 궁금하시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한 번쯤은 모닝그룹이라면 시청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Okay, so enough with PR.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저한테 오늘 어떤 메시지 보내주셨는지 We're talking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서비 모닝 그룹 Good morning! 라면이요. 하이파이브! There you go! 라면 나왔네. 아, 또 라면 러버로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 일주일에 라면 몇 개 드시나요? 저 나름 근데 라면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많으면 세 번 네 번도 먹는데요. 그래도 하루에 막 두 개씩 먹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So I only have it for one meal a day. I don't have it like for lunch and also for dinner.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라면 먹고 싶다. 컵라면 좋아하세요? 끓이는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끓이는 라면 파거든요. 하진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저는 아침 빈속에 봉지 커피 마시게요. 일단 사람이 하루를 버텨내려면 커피부터 이렇게 좀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 알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Never have coffee on your empty stomach because it's not good for your stomach. 뭐 위가 뭐 산이 분비가 된다 이러는데 아 진짜 커피 솔직히 이렇게 마셔야 정신 차리지 않나요? And you're not even that hungry during the morning. 아침에 배가 고프면 또 얼마나 고프겠어요. 일단 커피부터가 땡기는 건데 커피를 마시려면 뭘 먹어야 하는 거. 아, 참 불편해요. Benn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It is the unbalanced amount of food that I ate

So I have to cut some snacks and etc. So I guess you like to snack out on different things apart from your meals. 이게 근데 가끔씩 에너지 딸려가지고 간식 먹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I really couldn't understand why my parents would always snack out, especially when traveling. 여행 갈때 무슨 간식을 이렇게 막 바리바리 쌓아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정도 이제 되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보충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안 먹고 팔팔팔 잘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제 뭔가를 싸가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 어른들은 진리입니다. Adults are so well prepared, right? They know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so they're always prepared in advance, preparing all these different kind of snacks to survive the day. 우리 모닝그룹어들 건강하지 않은 습관 계속해서 고백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굿모닝입니다. 가을가을한 날씨에는 발라드 한곡 좋을 듯 싶은 마음에 이현우의 요즘 너는 신청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가을 하면은 발라드 진짜 그냥 이만큼 들어줘야 되거든요. You know, it is like the perfect season for ballad songs. So, 요즘 너는.

0: 서울은 아직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았다.
1: 나 곽자연, 현장을 열고.
2: 나 문숙희, 목소리를 듣고.
3: 나 조주연, 서울의 진짜 오늘을 꺼낸다.
0: 매주 목요일 낮 12시, 당신이 몰랐던 서울이 열린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모닝그루브의 음악 시간이 돌아왔어요. 도레미파솔 음악의 그런 교양을 쌓는 시간이죠. It is a music session here on Morning Groov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어드릴 거예요. 오늘도 원곡을 먼저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원곡을 한번 잘 감상해보시고 노래 참 좋구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누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ile you're listening to the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about to play for you, enjoy it and also think about the person, the musician who has remade this song, okay? And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자, 오늘은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은요 황대일이라는 가수의 강요하지 마 노래 들어볼 거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 give you a hint on the answer, 정답으로 근접하게 갈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리메이크한 가수는요, Back to the 90s, 90년대 말 활동한 한국과 일본의 혼성 그룹입니다. 한일 혼성 그룹. 밀레니엄 버그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바로 이 그룹의 이름이거든요. It was also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So think of the computer scare around the year 2000, everyone. And you can get closer to the answer.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All right,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황대일, 강요하지 마.

And we just listened to 황대일 강요하지 마. And this is a song probably a lot of you guys might be a little familiar with. 여러분들, 이 노래 누가 어떤 가수가 어떤 듀오 어떤 한일 듀오가 리메이크했을까요? I guess a lot of you guys are getting the idea from now on. 우리 켄 모닝그룹께서 와우! 오늘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배워갑니다. 이 문자는 100점이에요.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와우! 리액션까지 곁들여 주셨거든요. Learning something new here on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이렇게 좀 뿌듯할 수가 없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Remake Rewind 시간인데요. A few of you guys actually tried to come up with the answer, so let's take a look. 우리 Lazy Groover says, 정답은 Y2K, 헤어진 후에 라고 해주셨습니다. Y2K, Millennium Bug, Y2K, 헤어진 후에 라고 해주셨고, 우리 얼짱님 볼까요? Y2K의 팬이라면, 마니아라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죠. Y2K, 그런가요? 오늘 난이도가 너무 쉬웠나? Y2K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얼짱님. So if you're really into a certain artist, obviously you would look for the information and you would have this wide knowledge about that idol group, right?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팬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쉽게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룹, 꺅! Y2K! 라고 해주셨네요. So somebody's excited about Y2K. 인기 진짜 많긴 많았나 봐요. 그때 전 어렸었을 때니까 실감은 잘 안 나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 DJ 바 Y2K 좋아하셨을까요? 아, MCMO 좋아하셨나 그 당시에? 아니에요. Y2K, 아, 성시경 아닌가? 성시경 씨 인기 많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Y2K 좋아하신 것 같은데? 좋아하신 것 같은데? DJ 바라면 Y2K 한 번쯤 좋아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선셋 모닝 그룹 밀레니엄 버그면 Y2K? 아, 이 곡은 그곡 맞죠?

헤어진 후에 원곡이 강요하지 마라님. I know it's really interesting to find out that the titles are completely different when it comes to those remake songs. They actually decide to change the whole entire title of the song, right? When they use the same melody, same lyrics. 자, 여러분들 정답 아주아주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Y2K였습니다. Y2K was the answer,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the computer scare back in the early 2000s, Y2K. 자, 이 곡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드리자면요. 황딜 강요하지마.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황대일's first ever album, 강요하지마. Yeah, it was an upbeat dance song as you could listen. It was a dance song with a distinctly mid-90s Korean pop sound, and its melody was composed by 최병진, who later worked under the name 최성빈. 최성빈이라는 활동명으로 일하신 우리 최병진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later Y2K reworked the same melody back in 1999, so that was 4 years afterwards. 헤어진 후에 completely replacing the original lyrics and transforming the arrangement into a more emotional rock ballad style. And the new lyrics were written by 장대성, while 안성일 handled the arrangement. And the song became Y2K's breakthrough hit and even reached number one on Music Bang. 대표곡이죠? Y2K 이 곡으로 엄청 떴잖아요. 결국에는 리메이크한 곡인데 가사도 약간씩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멋진 리메이크를 탄생시켰습니다. And to give you some extra information, 고잭은 a member of Y2K shared a story from when he actually recorded the song. He explained the lyrics tell a very, very dark story. But he got along so well with the composer, 최성빈, and it really made him feel so comfortable that he thought he sang it quite cheerfully, and as a result, it kind of like unintentionally turned into a bright, upbeat track. But I think this applies the same for any other songs that was released back in 90s. 이게 꼭이 곡뿐만이 아니라 90년대 노래 특징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테크노 비트의 팝, 뚱뚱뚱뚱 이렇게 신나는 그런 멜로디 안에서 슬픈 가사들이 녹여 있는 게 90년대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별 노래인데 굉장히 막 댄스 노래로 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막 춤추고 있는데 막 잊지 못한 나는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는 비트인데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들어있다. 이런 게딱 90년대 가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헤어진 후에, it's obviously a sad, sad breakup song. But then the melody, when you listen to it, you just want to dance to it. So that is the beauty of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back in the early 90s. 그렇습니다. 우리 테테파파님께서 공감을 해주셨네요. 야다, 그리고 플라워밴드 같은 락 발라드가 유행했던 시대죠.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이 노래 맞나? 이거 야다 노래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근데 이건 좀 대놓고 슬프긴 하네요. I mean, the melody itself is not so upbeat when it comes to those rock ballads. 그리고 가사도 되게 슬프다기보다는 애절하죠. 그쵸? 가사들이. 그런 것들이 좀 동시에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플라워는 그래도 좀 신나는 노래 많다. 그 뭐냐? 뭐 애정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Oh my darling, my darling. 제가 밴드 노래 되게 좋아해서 웬만한 노래는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Anyways, we're gonna get back to Y2K. Y2K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리메이크 곡안 들으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This is Y2K 헤어진 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가끔씩 휴대폰 손에 많이 들고 사용한 날 손목과 손가락이 아파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좀더 줄여야 돼요. I know, like indeed, looking at our smartphones way too much is definitely considered one of our unhealthy habits for sure. It's not good for our hand, our wrists. It's not good for our brain. It's not good for our eyes. 그럼 도대체 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 잠깐의 그런 지루함을 달래주는 것? 그 와중에 내 시력도 안 좋아지고, 내 뇌도 안 좋다고 하고, 손목도 아프고, 벽돌을 들고 있는 거니까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나는 단순히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쁜 걸 우리는 몸에 하고 있는 겁니다. Just because we want to escape from that boredom, we're doing this bad stuff for our body just by looking at our ph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아, 가끔 그런 낭만 좀 그립지 않나요? 뭐 이제 예전에 90년대 때 지하철 타면 그 누구도 핸드폰 보지 않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에헴 이러면서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신문을 다 보면요. 그걸 위에다가 툭 던져가지고 위에 선반에다가 꼬리 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핸드폰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 삶. You know, our life has become inevitable without sticking our bodies on our smartphones. How silly is that? Anyways.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어제 오늘 아이들 운동회로 학교로 출근합니다. 요새는 학년별로 운동회 하는 거 아세요? 심지어 1학년, 3학년, 5학년, 1학기 화수목, 그리고 2, 4, 6학년은 2학기 화수목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 운동회에서도 항상 부모 참여 시간에 나가는 나란 여자, 개주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씨야의 Unstoppable 신청해 보아요. 아, 우선 우리 체육부장님 아드님들 파이팅입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길 바랄게요. Make the best effort ever on your run today because summer emo, not emo, auntie emo is cheering for you, okay? 썸머 이모가 응원하니까 열심히 열심히 뛰시고 아,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If they see their moms participate all the time, like it'll be their pride.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항상 나와주고.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 정말 멋진 엄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바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See ya, Unstoppable.

That was Keila Settle with This Is Me. 행복만 모닝그룹업계에서 방금 들은 이 노래 어디에 나왔던 노래이죠? This Is Me by Keila Settle is the soundtrack of The Greatest Showman that was released back in 2017. 위대한 쇼맨 사운드트랙이죠. 행복만 모닝그룹업. I hope this information helped you. Okay, so Lazy Groovers said about their unhealthy habits. I drink cold water year-round, no matter the season. I have heard it's not good for you, and apparently you're supposed to drink lukewarm wat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But I still gulp down cold water instead. 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미온수 마시기는 더 어렵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습관이에요. 저는 오히려 차가운 물을 이제 못 마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친구들이 막 할머니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놀리는데, 결국에는 나 혼자 건강해지는 걸? 이게 찬물을 안 마시다 보면은 그 뭔가 약해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찬물 먹으면 아 차가 이러면서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갈증에는 무조건 찬물을 이렇게 원샷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눈딱 감고 몇날 며칠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찬물은 오히려 누가 주면은 이거 너무 차가운데 하면서 미온수를 받아올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So you really have to get your body just accustomed to that new pattern. 근데 물을 안 마시는 것보다 찬물이라도 마시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건강 너무 어려워요. 초롱초롱 모닝그룹어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저도 빈속에 커피 마시기 쓰고 있었는데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빈속에 라떼 마십니다. 여기에 주말이면 밥을 먹자마자 바로 누워버리기요? 안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있네요. No wonder why we didn't get this message earlier. Lying down right after you having a meal, you know, enjoying that little food coma. And it feels good. 솔직히 눕고 바로 누워야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먹으면 일단 눕고 싶은데 그걸 왜못 눕습니까? 그죠? 근데 빈속에 커피 마실 때 라떼는 그나마 괜찮지 않은가요? 약간 생커피가 아니라서. 근데 또 우유 빈속에 마시는 거 되게 안 좋대요. 그게 그거겠네요. 여러분들 다 스스로 아셨으니까 Now that you know, now that you had a chance to reflect upon yourself, get healthy. Get back to that healthy routine. 여러분들, 건강한 그런 습관 다시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on Friday at 7 a.m.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코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피 한잔하래요. Paul Kim.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원래 올렸었는데요. 요즘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 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were listening to a music boutique last Wednesday, you might remember we talked about something called the talk box. 지난 수요일날 저희 뮤직 부티크 들으셨다면 톡박스라는 아주 희한한 음향기계, 기재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We also heard some classic talkbox tracks, including you know, songs by Bon Jovi, whose guitarist Richie Sambora is a maestro of talkbox, and also Tupac's California Love and you know, Bruno Mars' 24K Magic. 뭐 대표적인 곡들 많이 들려드렸었죠. Bon Jovi, Tupac, 그다음에 Bruno Mars' 24K Magic. So today we are looking at another vocal effect that is often confused with the talkbox because it sounds kind of similar, but it work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And we are talking about vocoder today. 오늘은 약간의 또 공부가 되겠네요. 너무 많은 공부가 있는 게 아닌지 오늘 또 영어 공부까지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톡박스와 또 음색이 비슷해서 이게 혼동이 되고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완전히 이 다른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 이 보코더에 대해서 이 보코더라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코더는요, V-O-C-O-D-E-R 사람의 목소리와 전자 악기 주로 이제 신디사이저를 말하는 거죠. 목소리와 키보드를 결합해주는 기계입니다. So a vocoder is a device that combines the human voice with an electronic instrument, usually a synthesizer. 그래서 사람이 노래하는데도 마치 로봇이나 기계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사운드예요. 들어보시면 아, 이게 보코더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So vocoder creates the effect of making a person sound like a robot or a machine while they're singing. 하지만 이 단순히 목소리를 변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이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So it doesn't simply alter the voice. A better way to think of it is the singer provides the words and rhythm while the synthesizer follows those vocal patterns and produces the sound.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건데 보통 신디사이저인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디사이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면서 그 마이크에 대고 같이 노래를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 거죠. I think you might have seen a singer like Stevie Wonder do that, right? You see him you know, playing a synthesizer with a microphone connected to it. So he would sing into the mic while playing the keyboard at the same time. 그래서 이 부분이 톡박스와 가장 큰 부분인데요. 톡박스는 튜브를 물고 음을 내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모양만 하는 건데 이 보코더는 실제로 노래를 하고 그 노래하는 것을 신디사이저와 어떻게 보면 합쳐진다라고 이렇게 그 자세한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른 건 뭐냐면 보코더는 실제로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이고요. 톡박스는 노래를 한 음을 내는 게 아니라 입모양만 하면은 그 입모양대로 기타나 신디사이저 연주가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립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람의 그냥 생소리하고 이 보코더를 거친 소리를 비교해주는 그런 클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마이크는 계속 켜두시고요. 감독님 먼저 첫 번째 클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Now here's my voice with a vocoder.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없이.
1: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0: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너무 신기하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0: 번째는 생소리, 그 다음에 보코더를 거친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Now here's my voice with a vocoder.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신기하죠? Invented in the 70s, 70년대 개발된 그런 악기거든요. So here's another clip of this one. Is trying to sell his vocoder. 이분은 이제 자기 보코더를 팔려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보코더에서는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코더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This is the sample of the vocoder. It sounds relatively close to the Moog vocoder. Here's what it sounds like when we change the keys.
0: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셨지만이 I think you've heard this kind of sound from many different songs. That's what a vocoder does. So this guy is actually speaking into the mic that is attached to connected to keyboard. 그래서 그 마이크를에다 대고 노래를 하면서 키보드로 같이 음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음을 치면은 그런 소리가 나고 키보드를 또 다른 음을 칠수 있어요. And you would make a completely different sound.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I think you might have seen singers like Stevie Wonder use that a lot. 아까 이따가 이제 스티비 원더 곡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제이슨 드룰로의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It samples a song by this band called Imogen Heap 반주 없이 곡을 만들어서 히트시킨 밴드로 유명하거든요. 그 보코더를 샘플한 곡이 바로 이 강력한 보코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이슨 드룰로입니다. What You Say.
2: What did you say?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head start today because we have a lot to cover. 정말 오늘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컨셉이어서. So I'm introducing this equipment called a vocoder. And if you tuned in last Wednesday, we talked about the talk box, similar but different. So again, 보코더 같은 경우는 목소리의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 So you would sing into a mic connected to the keyboard while playing keyboard, and it would make such an effect.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스콜 위즈덤님께서는 보코더 하나면 밤새 놀겠는데요. Right. If you have to, you have to use it right though. 이게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도 정말 재미난 악기 같고. It's used in different songs. 스티비 원더는 참 보코더를 잘 쓰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He is one of the leading user of vocoder. 근데 스티비 원더는 뭔가 이렇게 대놓고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using the vocoder, rather he uses it kind of really subtly. 그러니까 뭐 코러스의 어떤 한 파트로 화음으로 instrument called the voco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라는 곡 아시죠? 그 곡을 들어보면은 약간 뒤에서 은근하게 들리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So it's like that's how he uses a vocoder. 뭔가 상당히 세련되게 사용하죠. 대놓고 막 이렇게 빵 쓰는 게 아니라 It sounds like it gives us an impression that he is singing along with a robot. 뭔가 옆에서 로봇이랑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Wow, such a master at using Electric Light Orchestra, ELO의 Mr. Blue Sky인데요. 이 곡에서 역시 이 보코더를 썼는데 굉장히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할까요? It's kind of very futuristic, but at the same time very humorous. Ways of using the vocoder in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ELO의 Mr. Blue Sky인데요. 보코더가 나온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 how to use vocoder. 보코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교과서 같은 음악이라고 볼수 있는 just a simple effect, but it really kind of defines their identity. It's one of the defining elements. 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런 로봇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컬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metimes it's kind of hard to distinguish it, whether it is the vocoder or the Daft Punk's voice. 그래서 이면은 보코더가 아주 extensively 사용된 거를 알수 있는데요. You can see how extensively the vocoder was used in Daft Punk music. If you listen to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1: 'Very stylish, right?' It's as if the voice and the synthesizer is combined into just one unison voice.
0: Daft Punk 같은 경우는 뭐 보코더가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 정도. It's kind of fair to say they were heavily dependent on this vocoder, Daft Punk, right? So without vocoder, I don't know. It's really hard to imagine their music without it.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 보코더를 정말 잘 쓰는 그 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걸 봤는데, so he kind of gives a sample of vocoder 하면서 이 곡이 뭘까요라고 이렇게 맞춰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샘플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Down, down, down, down, down.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 곡은 Earth, Wind and Fire의 곡인데요. 들어볼게요. Let's groove.

0: So you would actually sing into the mic that room, and then you would actually play keyboard simultaneously the same note. 그 음을 같이 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체가 되는데 굉장히 사운드가 fat해지죠. I think that is an example of playing the same note and the singing the same note through vocoder. 좋습니다. 또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분이 이 곡도 이게 뭐게?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연주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음악이긴 한데 샘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I want to love you, BYT.
0: I want to love you, BY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want to love you, BYT.
0: Yes, PYT, Pretty Young Thing, I believe, right? 마이클 잭슨 곡인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컬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t's a song by, lesser known song by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didn't use that much of a vocoder, but he did use on some songs, including this one.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PYT.

never heard up until this point, as I was digging through different 74, 프랑스 밴드, 프랑스 스페이스 록 밴드인데, they were a brainchild of producer Claude Lemoine, I think, Lemoine, 프로듀서의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스페이스 밴드인데, 이 곡을 이

Yes, On the Road Again, Rockets. 예. 곡 참 멋지게 사용을 했죠. 아, 3998님께서 찾아보니까 김건모 스피드도 보코더가 사용이 됐네요. Yes, actually I listened to the song. I couldn't really quite tell it was a vocal or talk box. 근데 아마 보코더일 가능성이 좀 큰데 제가 잠깐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김건모 스피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sounds are very close to TalkBox as well. So I can't really tell. But it is a great use. 굉장히 잘 쓰셨네요. So a lot of actually, you know, Korean musicians used vocoder too. 한상원 교수님 같은 경우도 vocoder를 많이 쓰시는 편인데요. So let me just play your last song. 이 곡 역시 샘플이 준비되어 있는데 샘플을 먼저 들어보시고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실 수 있으면 맞춰보시고요. 샘플 들려주십시오.

굉장히 좀 서정적인 로봇의 어떤 서사가 담긴 곡 같지 않나요? 바로 Raven, The Raven이라는 곡인데 Alan Parsons 프로젝트의 곡입니다. The Raven.

로소. 이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편곡의 그런 라이브 퍼포먼스였고요. Next one. This one goes back a little bit more. 1988년에 있었던 Live at Wembley Stadium. 뭐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하는 공연이면 뭐 아무나 일단 할 수 있는 venue는 아니죠. So this one was none other than Michael Jackson, Billie Jean live at Wembley Stadium인데요. This concert was attended by more than 7,000 fans, 7만 명 이상이 참석했던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Including the members of British royal family, 영국의 왕가분들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Not that it matters, right? 한번 들어볼까요? Live at Wembley, 1988 version, Michael Jackson, Billie Jean. Thanks for tuning in today, and I'll be back with a live show tomorrow.

That was Foo Fighters, Something from Nothing. So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and I am your host, Summer. Summer예요. 여러분들, 좀 잘 주무셨나요? I think I had like 4 hours of sleep yesterday.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막 제발 잠 좀 자, 잠 좀 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얼마 못 잤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전 항상 이 텐션 유지할 수 있거든요. I have this like special ability to give you that energy as I do all the time. So no worries, no worries. Anyways, Morning Groovers, talk to me.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청곡이랑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listening from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kay?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Okay, MG Q&A, Q!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nd yes,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Summer,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Today's question is, what is something you do and tell yourself, hey, this totally counts as exercise. I have done my workout in your daily life routine, okay? 여러분들, 오늘은요, 막 그렇게 막 헬스, 막 수영 이런 운동 말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도면 운동한 거지 뭐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아, 이 정도 숨 들이마셨으면 운동 열심히 한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Or maybe you have decided to walk to a certain place instead of driving. Maybe that would count as your own workout. 뭐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아이랑 같이 뛰어다니는 덕분에 나도 운동했네. 오늘 운동 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일상에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Maybe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that is a workout. 저 같은 경우는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대신에 계단을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손잡이를 잡고 걷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게요. 그게 결국에는 그 지옥의 계단? 천국의 계단?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에스컬레이터가 높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나름 이게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I actually try to put some pressure on my hips so that I can get some real workout. You know? 제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아,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 올라갈 때도 넘어질까 봐 손잡이를 잡고요. 그다음에 힙인지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And it feels like a workout, morning groovers.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feel 받으면 계단으로 아예 올라갈 때도 있어요. And you know that moment,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or elevator, you just feel so much better than the rest of the people over there, right? It makes you feel like a better person, somehow. 뭔가 나 혼자 막 이렇게 긴 그런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혼자 올라가면요. 나 괜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I consider that as my personal workout. 또 뭐가 있을까? 가끔씩 이제 방송 끝나고 박은혜 팀장님이랑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그것도 되게 아침 산책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운동이잖아요. And then afterwards 우리가 좀 이제 고함량의 칼로리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바로 보통은 눕고 싶은데 또 바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당에도 혈당 수치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We're basically doing workout every single day in our daily life. So, morning groovers, these are the type of examples that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guys. So let me know about your daily workout. The workout that you would count as a workout. You know what I mean? 이 정도는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Imagine Dragons, Radioactive.

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You'd be lying down in bed, you know, to get some rest, but actually that would deteriorate you even more because you get to think about unnecessary things way too much, and that would make you feel a little depressed. And now another week has started back to our life routine. 원래 근데 좀 인생은 좀 힘들고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행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기분 좋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요즘에 석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매일매일 정말 24시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I actually came to realize this pretty recently. 최근 들어서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을 즐겨야 됩니다. 우리 Juicy 통통 모닝그루버. 이름도 너무나 귀엽게 지으셨는데 모닝그루버 함께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좀 싹 잊으시고 행복한 시간, 즐거운 에너지 마구마구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육부장님, 저는 회사가 물류센터라 층고가 보통 건물 두개 층이 한 층이에요. 사무실이 5층이라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 다닙니다. 평소에 걷고 뛰는 거를 좋아해서요. So my office is in logistics center where each floor is as high as two standard floors. Since my office is on the fifth floor, I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Look at our 제육부장님 doing their own personal workout just like that, fabulously. 이렇게 또 일상에서 운동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운동할 시간 사실 없을 때도 많잖아요. 이렇게 막 바쁘고 일하다 보면 그냥 쉬고 싶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운동하는 거죠. 와, 그럼 계단을 꽤나 오르락내리락 하시겠어요? 한 번만 올라가시는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So morning groovers, what is your personal everyday activity that you stubbornly claim counted as a workout? 이 정도는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This is Cold War Kids, Hang Me Up to Dry.

Alrighty,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topic.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 as a workout?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것들, 일상 속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We have a couple of answers.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잘 가는 동네 단골집에서 술과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때에는 집까지 4km를 걸어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you feel like you have had way too much drink and food, you walk back home and the walking distance is about 4 kilometers. 그래요. 뭐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맛있는 또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보이네요. 그렇게 소화시키면서 걸어가는 거죠. 4km, 근데 4km면 보통 몇 보 정도 되죠? 한 6,000보 정도 나오나? 아, 근데 이게 걷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이틀 연속 15,000보 정도를 걸었어요. I walked like 15,000 steps for 2 days in a row and I couldn't really feel my leg. 다리 뭔가 자면서도 걷는 느낌이 나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놀이동산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막 힘들게 이제 걷는데 내 몸도 이렇게 걷는 게 힘든데 I saw a lot of parents, you know, taking their kids over there. to the amusement park, and that means that they would have to walk extra.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 유모차까지 막 끌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 언덕을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아이가 울면 또 달래주고 they have to take care of the kids when the kid cries. And I could only imagine once the day is over, once they return home, they have to bathe their kids. 아이도 씻기고 또 재워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언제 씻어? 약간 이런 게 이입이 돼가지고 막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와, 저 부모님들은 진짜 보통 체력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오죽하겠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하지만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저는 돌아다니다가 동네 놀이터에 있는 철봉이 보이면 가볍게 풀업 몇

야구 줄넘기 100개 정도만이라고 해주셨어요. I'm a little startled. 줄넘기를 100개씩. Wow, they said when I'm out and about and see a pull-up bar at a local playground, I just do a few quick pull-ups and about 100 jump ropes. 줄넘기 100번.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버 탈락. 이건 운동이에요. 이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기는 운동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This is like a genuine workout, 테테파파 모닝그룹버. 도대체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시길래, 와, 이거는 그냥 운동이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철봉이 보이면, 이제 그건 못하죠. 풀업은 못하죠, 당연히. 매달리기 운동은 합니다. 그냥 괜히 한번 매달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거 되게 척추 정렬에 좋대요. So I would just hang myself whenever I see a pull-up bar. 그래서 이거를 매달리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면요. 척추가 쫙 펴지고 목도 정렬이 생겨가지고 이걸 집에다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우, 우리 박군희 선생님 밖에서 운동하고 계시네. Stretching, stretching. 일상 속의 운동. 오늘 5-in-1 하셨을 거예요. So her workout is basically done. 이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 내가 운동이라고 우기는 거. 체육부장님 has her own answer. 굿모닝입니다. 바쁜 연휴 보내고 이제야 목 따갑고 코가 막히네요. 수요일부터 운동 못한 거 아세요? 오늘도 아침 운동 쉬고 퇴근 후에 필라테스만 하려고요. 우리 썸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스티비 원더, 아리아나 그란데의 Faith 신청해요. Oh my gosh, look at 체육부장님 not getting her workout done since last Wednesday. That's almost for about a week. And even today, she's not getting her morning workout done. 이것 봐요. 우리 인간미 넘치는 체육부장님. 너무 좋은데요? You can join our club now. 아, 근데 안 되겠다.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 후 필라테스 운동하신다고요? 이러면 이제 That means you're back to your life routine. Congratulations! 이제 필라테스로부터 이제 부스터를 받아서 아침에 또 운동 열심히 하시겠네. 파이팅입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아, 또 바쁘게 보내셔가지고 감기까지 걸리시고.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더 감기 심해질 수 있으니까. 저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뭐 별거 없죠. 저도 운동 안 하고 그냥, 아, 걸었다. 많이, 아, 운동했네. 여러분, 저 운동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거의 무슨 홍길동 마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근데 그거 아세요? Now that I'm back to my routine, like, I don't really remember what I did over the past holidays. 추석 뭐 했지?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요. 놀이동산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왜냐면 거의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은 이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So I was feeling just way too tired at the end of the day that I just fell asleep. So I can barely remember what happened during the Chuseok holiday, but I had a good time. 뭐 가족분이랑 시간 보내고 많이 걷고 또 많이 먹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 정도면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s as a workou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체육부장님 so that she can get some good workout done. Stevie Wonder featuring Ariana Grande, Faith.

something else, maybe like reading books or listening to a lecture, for example, that would actually make you have a brain workout a little bit. 뇌 운동도 카테고리에 제가 포함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휴를 보냈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생긴 거예요. So whatever you decide to do, whatever you pursue, you can always start all over from today.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데 독서도 못했어. I didn't really get to read a single book. Well, you can get that started today. 오늘 딱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저쪽 다른 방에다가 두시고 책과 가까이 하시면서 책을 읽어보시거나 Maybe you can start your workout after the holidays. Now you have no excuses. 아, 연휴 지나면 운동 좀 하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 So you can start all of that, everyone, today.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우리 별초롱 장모님 그룹어. 저는 나가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는 10분 거리 내에 동네 상권들 나가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요. 나름 빨리빨리 걷다 보니 약국 다녀왔다가 다시 나가 슈퍼 갔다가 좀 있다가 뭐빵 하나 사러 나가고 귀차니즘 별로 없이 스시로 왔다 갔다 해요. 빨리 걷기 운동 정도로요. So, 별초롱짱 is a kind of a person who would like to get outside of their home and just walk around their own neighborhood, going to some bakery, going to the pharmacies, and they don't mind going back home and then come out again. 이게 한번 집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되게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But I guess 별초롱짱 Morning Groover don't really mind that.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요, 보통 기초 대사량이 높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왔다 갔다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 시간도 금방 가고 몸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겁니다. And it feels good, doesn't it? 요즘 딱 어떤 동네 구경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 아니에요? 좀만 추우면은 더 귀찮아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So you might as well do it while you can. 계속해서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This is 21 Pilots, Stressed Out.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This is the second hour, and I'm your host, Summer.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 하는 나의 일상의 어떤 활동,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hat are those? 우리 초롱초롱 morning groover께서 Good morning,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20, 30분 정도 걸으려고 노력해요. 식후에 걷고 안 걷고가 이 혈당 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Absolutely. It really helps lower blood sugar levels once you immediately walk after eating. I guess not so immediately, but at least if you don't lie down and if you walk, that would really, really help with blood sugar levels. 이게 제가 예전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 제발 먹고 눕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먹고 일단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딱 오잖아요. 졸려요 밥 먹고 나면은. 그래서 you have food coma obviously after having a heavy meal, so you want to lie down, right? And it feels good to be, you know, falling asleep after eating something super super heavy, but you know that that is not good for your body. So yeah, the doctor told me that I should start walking and that would make me feel less tired. 밥 먹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걸으면요. 이제 졸린 걸 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오늘 오프닝이랑 완전 연결이 되네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좋다니까요. 뭐 손가락을 움직이든 발가락을 움직이든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 After having a very, very heavy meal.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저도 걷기를 좋아해서 동네 산책을 수시로 하는데 요즘은 도토리나무에서 도토리가 툭툭툭 떨어져요. 땀나게 산책하고 나면 이 정도면 운동이지라고 생각해요. Wouldn't it count as a workout once you sweat after taking a stroll around your neighborhood? It is workout. You're sweating. Come on. Well, especially if you're walking like that on a cool weather, that means you did some workout. You made your body temperature to go up high and maybe you might be a little out of breath at the end of the day. That is workout. 이게 운동이죠.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 나가기만 하면 땀이 나지만 이렇게 선선한 날에 좀 빨리 걷다 보면은 몸에 열이 가해지거든요. 운동이에요. 완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는 꽤나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의자 대신 네, 의자 빼고 스쿼트로 앉는다거나 or maybe you decide to take 100 steps on the stairs. I don't know, morning groovers, but we can certainly get that kind of workout done.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가 운동을 좀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뭐 운동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왜 선배님은 운동 안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만보를 걷는데 이게 운동 아니고 뭐예요?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워우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백스텝을 했다는. Yeah, so that senior was pretty proud of himself of doing that workout every single day on their commute. So while they were commuting, they consider that as a workout. So I'm like, okay, that could count, right? 예,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쵸?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이 정도만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oday's segment after Christina Aguilera, I'm supposing? Yeah, Fighter.
2: After all you put me through, you think I despise you. But in the end, I wanna thank you, 'cause you made me that much stronger.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a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 게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한땀한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ATEEZ 등등이 있다면은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하지 않았습니까? Blue, 따다다.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갑자기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세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백스트리트 보이스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백스트리트 보이스 노래 나오니까 엔싱크의 바이 바이 바이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up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바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nna play for you guys.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포포도 모닝 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Westlife랑 Blue 세대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 NSYNC랑 Backstreet Boys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아, 그, 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아,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블루. 블루 되게 좋아했었어요. 블루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암 니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DJ 버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면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And getting back to you guys. 우리 반가운 모닝그루버들 또 누가 계신지.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greeting me. 새빵 모닝그루버 굿모닝 출첵합니다. 출근 중인데 오늘 차가 하나도 안 막히네요. 저만 출근하나요? You. Am I the only one going to work because I don't see any traffic jams this morning? No. 우리 모두 다 출근했습니다. 우리 새빵 모닝그루버 걱정하지 마세요. 몰래카메라 아닙니다. So you're not the only one. 그냥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실 것 같긴 해요. 원래 연휴 끝나자마자는 차가 좀 없기는 합니다. 오늘 교통방송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회사 가면은 아 현타가 딱 오면서 진짜 일상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우리 새빵 모닝그루버 파이팅이고요. 호빵맨이 아닌 우리 호박맨 모닝그루버 굿모닝. 오늘 저는 회사 쉬는데 아 쉬시는 분 계시네. 와이프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호박맨 is having a day off today and is using this time to give his wife a bicycle ride lesson. 아, 너무 보기 좋다. 자전거 잘 못하시나 봐요. 저도 자전거 그냥 그닥이거든요. 이렇게 또 도와주고 같이 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또 연습 가이드 잘 해주시고요. 운전 연습 느낌 나시겠다. 내려갈 때는 슬쩍 잡아주시고요. 슬쩍 떼버리면서 봐봐! 이제 혼자 할 수 있지? 매직! 이렇게 제가 혼자 그 모습을 즐거운 모습을 상상을 해버렸어요. 아, 제가 자전거 라이딩이 아니라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라고 출근 시켜주신다고. 저는 이걸 왜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희한하네, 진짜. 이게 모든 걸 다 제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근데 이 라이딩이 자전거 라이딩일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상의 그런 어떤 운동? 아, 아무튼 차로 라이딩을 시켜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라디오 같이 들으시는 거고. My mistake. 와이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닝그루브 들으시면서 즐거운 출근 타임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루버는 라이딩 후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쭉 푹 쉬시는 건가요? 우리 MG Q&A 코크 모닝그루버 굿모닝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한강까지 왕복 11km 일주일에 한 번 걷기를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걸으면 또 친구 마냥 외롭지 않거든요. 사연과 노래 듣고 걷기 재미있어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패스하고 요즘은 딱 걷기 좋아요. Perfect weather for you to take a stroll outside. You walk a pretty long distance, 11 kilometers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그러니까 걸을 거를 다 아껴 두셨다가 이때 딱 작정하고 걸으시나 봐요, 한강까지. 네, 사실 날씨가 좋고 와 하면서 걷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걸었는지 감도 안올 때가 있어요. You wouldn't notice that you have walked this amount of steps because you're just basically enjoying the weather outside. 또 걷다가 너무 힘들면은 뭐 따릉이 타고 오셔도 되고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오셔도 되고 하는데 일단 걸으면 좋잖아요. Get yourself moving, morning groovers. 마르코 폴로 모닝 그룹어, 굿 모닝. 즐거운 한주 만들어요. 저도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걸으면서 이 가게 오픈했네, 저 가게 망했네, 저 가게 2호점 내도 잘 되겠다. 이렇게 6년을 걸었더니 상호로 동네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So basically, you walk around your neighborhood after dinner, looking at those different places, restaurants, and you give your own opinion about those restaurants too. And now, after doing that for 6 years, you're able to draw a neighborhood map.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척척 박사님이 돼버리셨네. 이렇게 걷다 보면은 진짜 그 상가 구경하고 이러면서 하나둘씩 알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가본 길로 가보면은 여기 이런 카페가 있었어? 싶으면서 you end up discovering those hidden cafes or restaurants and it feels good. It's really fun. 그리고 가끔 다른 동네 걸어도 이렇게 좀 알게 되는 재미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맨날 같은 데 걷기보다는 다른 골목으로 가보는 거죠.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getting your workout every single day like that. 여러분들 운동 꽤나 좀 평소 일상생활에 많이 부지런히 잘 하시고 계시네요. 걷기 너무 좋죠? 그리고 when you take a walk outside after dinner especially, you can see a lot of people. 사람 진짜 많아요. 어디 공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바퀴 도시는 분들도 계시고, 댕댕이 친구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포포도 모닝그룹업께서 에릭 클랩튼의 I could change the world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Change the world.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몸이 천근, 만근. Yep, you're not alone. We're all feeling the same. We're feeling extra heavy after vacation. So, I really hope this song can put you in a good mood. This is Eric Clapton, Change the World.

Cause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 faith, the faith, the faith. I gotta have faith, the faith, the faith. That was Faith by George Michael, requested by Zhang Morning Groover. 두 번째 Faith네요. 아까 1부에서도 Faith 노래 다른 가수 노래로 틀어드렸죠. And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Zhang Morning Groover. They said, Hi there, good morning. This is my first time to join this channel. I'm so happy now. For me, exercise is just breathing. Can I ask you to play Faith by George Michael? Oh, okay. So you're doing your own breathing exercise. Breathe in, breathe out. 숨쉬기 운동하는 것도 운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짱 모닝 그룹어. Welcome to our channel. Looks like you have recently just joined our open chat room. 오픈 채팅방에 이제 막 들어오셨군요. 너무너무 활발하고 말도 많고 이래서 당황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생방송이 끝나면 싹 조용해지는 저희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카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고 들어와 주세요. So other than breathing workout, I guess you don't do any workout then in your routine, okay? Well, whatever you want to get done, 여러분. 뭐든 시작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하는 걸로 오늘 약속하기로 해요, 여러분들. 수요일에 생방송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써먹어 시작해보라 그래서 저 이거 시작했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쨌든 딱 좋잖아요. This is like the perfect day to start all over. A long vacation has now ended. So you have this brand new day for you. 선물 같은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뭐든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You're gonna be just fine, okay? 아, 또 숨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 나오셨네.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숨쉬기 정도는 운동이죠. 복근 운동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is your ab workout. For sure. 근데 제가 웃는 것도 운동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깔깔깔 웃을 일 많으면 그거 진짜 자동으로 복근을 쉐이크 쉐이크 해주잖아요. It shakes your abs naturally if you just burst into laughter. So find something to laugh about, morning groovers. And now you can get your workout done.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스티드업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시간 웃는 게 물론 힘들겠죠. 제가 웃음이 안 멈춰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I remember having this difficult time because I couldn't stop laughing. And that was actually with Christina 선배님. Christina 선배님이랑 이 모닝그룹을 녹음하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지 진짜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 상황이 더 증폭돼가지고, it got worse. So we really couldn't stop. And it felt really painful at the end of the day. 나중에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왕자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 그루브, 그리고 TBS EFM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도 올려둘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Justin Bieber, Daisie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